기분 좋은 피치카토로 시작했습니다. 벤자민 브리튼의 심플 심포니 중에서 2악장 플레이풀 피치카토, 유쾌한 피치카토였어요.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노르웨이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YKH7819 쓰는 분 병원에서 인사를 주셨어요. 몸에 이상 징후 정밀 검사하러 이박지 병원이라고 내 몸의 신호를 듣고 입원하셨다고. 아이고 그러시군요. 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딱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참는 분들, 아, 뭐 이런 걸 갖고 병원에 가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래도 피검사 좀 해야겠어. 근데 정말 양극단이잖아요. 아, 참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건강은 내 마음, 내 몸의 신호, 내 마음의 신호 이런 것들은 좀 잘 들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든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입니다. 문자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 중인데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 보이진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곡목 참고하시면서 보시고 또 들으셔도 좋겠어요. 오늘 음악들은요, 좀 마음이 어지러울 때 들으면 좋은 클래식들이래요. 마음이 좀 산란하신 분들, 왠지 아, 좀 분주하신 분들, 나에게 긴급 클래식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8847 쓰는 분이에요. 어제 알베니스 음악, 알베니스를 좋아하세요 들었잖아요. 아, 그거 기타 연주로 듣고 있노라니 기타리스트 조대현님이 자동으로 떠오르네요. 2023년 타레가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조대현님의 곡도 언제 한번 들려주세요 하셔서 오늘 바로 준비했습니다. 에이토르 빌라로보스의 프렐루드 2번, 조대현의 기타 연주입니다.

조대현의 기타 연주로 에이도르 빌라로보스 프렐루드 2번 전해드렸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8주년 기념 방송할 때 조대현님 나오신 거 보고 참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스튜디오에 왠지 조대현님이 살짝 왔다 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978 쓰는 분이에요. 4월 9일에 엄마 모시고 꽃구경 간다고 사연 보냈었는데 물론 사연 소개는 안 됐었지만 유유 죄송합니다. 엄마가 고관절 골절로 수술하시고 회복 중이세요. 아이고 큰일이 있었네요. 젊은 자식들보다 더 에너지 넘치시던 엄마가 걷는 것도 힘들게 된 상황에 많이 우울해하십니다. 작년 여름 아버지 보내고 힘들어하셨는데 몸까지 아프신 엄마 보는 거 너무 가슴 아파요.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요즘이에요 하시면서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을 부탁하셨습니다. 이거 들으면 좀 나아질까요 하셨어요. 4월에 꽃구경 하셨는데 그 사이 지금 6월 말 그 사이 이렇게 큰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참 이게 어려운 부위인데요. 잘 회복하시고 내년 봄에는 또 꽃구경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기쁨 전에 크라이슬러의 곡 한 곡 더요. 박봉용 님이 신청하신 베토벤 주제에 의한 론디노 조슈아 베르 바이올린 폴 커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고요. 크라이슬러 사랑의 기쁨 기울샤함의 바이올린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는 이렇게 사오셔서 두 분이 가정음악 들으시면서 집에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두 잔 보낼게요. 6770 쓰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긴급 클래식 수혈이 필요해서 신청곡 보냅니다. 새벽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일하고 다시 또 본업으로 체력의 한계가 오는 이 시간 긴급 클래식 수혈로 힘 얻어야겠어요 하시면서 우와 개선행진곡 합창으로 부탁하셨는데 일단 6770 쓰는 분 새벽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일하시고 8시간 그리고 또 이어서 하셔야 된다고요? 일단 커피 수혈부터 일단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신청곡은 가장 좋은 때에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7097 쓰는 분 오늘은 깔끔하게 휴무인데 좋아하는 공부하러 가신다고 6770 쓰는 분이 진짜 부러워하시겠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일상 속에 가정음악이 숨이 됩니다. 늘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아마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시다가 오늘은 또 야 꿀 같은 휴무날 7097 쓰는 분 하루 잘 보내십시오. 좋아하는 공부하시면서 9100 쓰는 분도 오늘 휴무신가 봐요. 늘 출발 FM만 들으면서 출근하던 나 잠시 쉬는 동안 오전 방송 거의 듣다 보니 가정음악 요새 자주 들으면서 아침 시간을 보내신다고 오늘 국제도서전 시작되는 날이어서 가시나 봐요. 아침마다 필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필사하고 있는 카프카 시선집 출판한 출판사 부스 방문할 예정이라고 요즘 그 출판사에 유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와 저도 팬인데 김민경 쌤, 박혜진 쌤, 조아란 쌤 만나고 싶다고 저 대신 잘 만나서 막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KTX시군요. 9100 쓰는 분의 나들이를 또 응원합니다. 커피 한 잔 보낼게요. 칼 마리아 폰 베버, 무도의 초대, 인비테이션 투 더 댄스,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빨래 널다가 나도 모르게 빙글빙글 하신다고 윈드 1900 쓰는 분이 그러셨어요. 칼 마리아 폰 베버 무도의 초대였습니다.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30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딱정벌레입니다.

1872년 어느 날 무소르그스키가 동료 음악가 세자르 큐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 집에는 두 살 난 아들 알렉산드르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 리디아가 있었어요. 어린 딸이 만들어내는 울음과 웃음소리, 또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무소르그스키에겐 낯설고도 새로운 자극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무소르그스키는 문득 아이들이 내는 소리가

0: 되고 노래가 그냥 말이 되는 것. 무소르그스키는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노래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7개 노래를 완성한 그는 아이들의 방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소리에 무소르그스키의 특유의 감성을 담아낸 이 노래에는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한 곡에서는 벌레를 무서워하는 아이가 유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모, 내가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있었는데 글쎄 시커멓고 커다란 놈이 와서 내 집을 무너뜨리고 내 이마를 정면으로 쿵 하고 들이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놈이 쓰러져서는 다리를 버둥버둥 대다가 조용해지는 거죠. 유모, 그 녀석 죽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이마에 부딪혀 기절하고만 그 녀석. 시커멓고 커다란 그것의 정체는 바로 딱정 벌레였습니다. 무소르그스키의 가곡집 아이들의 방은 인형, 고양이, 목마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사용한 7곡의 노래가 담겨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곡이 바로 딱정벌레인데요. 딱정벌레가 자신의 이마와 충돌하고 나서 바닥에 떨어진 채 움직이지 않는 걸 발견하자 아이는 놀라고 당황하죠. 그 순수한 마음을 러시아어 가사와 아이들의 억양을 흉내낸 선율로 흥미롭게 그려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곤충과 벌레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음악가가 있었는데요. 헝가리의 대표 작곡가죠. 벨라 바르톡이 그 사람입니다. 바르톡은 시간이 날 때면 숲으로 가서 곤충을 채집하곤 했어요. 나비나 딱정벌레 같은 것들을 잡아와서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해서 정리하는 게 그의 또 다른 즐거움이었죠.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들판에서 들려오는 각종 곤충들의 소리를 음악으로도 그려냈습니다. 1926년에 완성한 피아노 모음곡 야외에서 Out of Doors인데요. 이 곡에 수록된 밤의 음악에는 캄캄한 밤이 되자 조금씩 활개를 치는 각종 곤충들의 소리와 움직임이 피아노 음색으로 펼쳐져요. 밤의 고요한 정적을 깨는 곤충들의 신비로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마치 여름밤 들판에 누워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딱정벌레였습니다. 먼저 무소르그스키의 The Nursery, 아이들의 방 중에서 세 번째 곡, The Beatle, 딱정벌레, 베이스 보리스 크리스토프의 음성, 알렉산드르 라빈스키 피아노로 들으시고요. 벨라 바르톡의 Out of Doors, 야외에서. 먼저 딱정벌레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1: 냐냐냐, что случилось, 냐냐, душенька. Играл там на песочке за 10

이렇게 나긋나긋한 베이스의 노래는 처음입니다. 보리스 크리스토프가 노래했어요. 무소르그스키의 The Nursery 중에서 세 번째 곡인 딱정벌레, 알렉산드르 라빈스키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때로는 이렇게 낯선 언어, 조금 전에 러시아어를 우리가 들을 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말이 음악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무소르그스키는 동료 큐이의 집에 방문했다가 그런 아주 신선한 경험을 하고 이런 음악을 지은 겁니다. 딱정벌레가 내 머리에 딱 부딪히더니 떨어져서 바둥바둥대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자, 이번에는 진짜 그 곤충들의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작곡가 벨라 바르톡이 야외에서 들리는 이 곤충들의 하모니, 곤충들의 오케스트라 향연, 요거를 어떻게 풀어냈을지 한번 느껴보시죠. The Night's Music, 밤의 음악, 스테판 코바체비치의 피아노입니다.

스테판 쿠바체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벨라 바르톡의 야외에서 중에 밤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주 크게 클로즈업을 잡은 그 야외 깊은 밤에 찍은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신비롭게 뭐 버섯이 움직이는 장면 아니면 동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을 묘사하는 음악 같기도 하네요. 오늘 음악 그리고는 딱정벌레와 함께했습니다. 모차르트 클라리넷 5중주 A장조 쾌일 581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웨르크 비트만의 클라리넷 아르칸토 퀄텟이 함께합니다.

와, 음악이 왜 이렇게 좋지? 하고 보니까 모차르트였고,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였고, 그렇습니다. A장조 쾌일 작품번호 581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웨르크 위트만의 클라리넷, 아르칸토 4중주단이 함께했습니다. 3085 쓰는 분이에요. 들려오는 음악이 오늘 환하고 맑은 날씨와 어울리네요. 커피 한 잔이 떠오르는 오전입니다. 50대 후반에 60에 다다르는 나이에 제 경력을 쓰고 자 여러 군데 지원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해보렵니다. 건설 현장 찍은 경험이 없고 제가 외소해서 잘 되지 않더군요. 최근 3년간의 실직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좋은 소식 있기를. 계속 도전하고 있는 3085 쓰는 분을 응원합니다. 커피로 응원하겠습니다. 6207 연속 3일째 출장이라 피곤한데 정체되는 길을 운전하니 더 피곤합니다. 그래도 신현주의 가정음악 들으면서 출장길 잘 가고 있습니다. 저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저 윤주인데 현주는 제 사촌동생이고 아 그러시군요. 오늘 휴무이신 분들이 무척 부러운데 내일 급여일이고 금요일에는 아버지 생신이셔서 가족과 외식에 있으니 남은 일정들도 힘내서 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수요일이고 날도 더워 지칠 수 있는데 가정음악 듣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라요 하셨어요. 6207 쓰는 분도 힘내세요. 커피 갑니다. 7325 미사강변공원 6월의 아침 푸른 햇살 아래 모이를 찾아 종종 거니는 어린까치에 한가롭고 행복한 모습에 내 마음을 한참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신가음도 잠시 잊었네요. 잘하셨습니다. 행운이 찾아온 아침이에요. 신가음 식구들 사랑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하셨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따치가 나를 구원한 순간이었네요. 아, 진짜 아까 무소르그스키는 딱정벌레에 취한 아이들의 목소리에 매료됐는데 우리 또 7325 쓰는 분은 까치에게 마음을 뺏기신 아, 그 몰입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제주는 비가 내리고 있군요. 8331 며칠째 밤낮 비가 내립니다. 어릴 땐 비 오는 날이 참 싫었는데 나이 들고 보니 빗소리도 좋고 비에 젖은 짙은 흙내음도 참 좋습니다. 그쵸? 흙냄새가 정말 하, 저도 너무 좋아요. 마음이 참 쫙 가라앉는 느낌? 차분하게.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가정음악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클래식까지 듣고 있자니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비와 음악 그리고 여유가 함께하는 오늘 더없이 완벽한 하루라고. 우와, 여기도 완벽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군요. 한 분만.

같아요. 7935. 오늘도 어김없이 붙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취미로 한글서의 궁채 정자를 씁니다. 이야, 두 시간 동안 늘 저의 배경음악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아까 이 사연을 받았을 때 어떤 음악이 나오고 있었냐면 사랑의 기쁨이었나? 아무튼 좀 빠르고 경쾌한 음악이었는데 그 서예를 하실 때 이런 빠른 음악이 나오면 글씨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글씨도 같이 흥겨워지는지. 아, 7499. 바빠서 못 듣다 오랜만에 들어요. 너무 반갑네요.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라고. 이번 주 금요일 공개 방송 모집은 마감 다 됐죠? 소식이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거고요. 금요일 저희 10시부터 펼쳐질 낭독 음악회 렌토보다 느리게 준비하느라고 저희 제작진들이 얼굴이 그냥 시커매지고 있는데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아, 커피 7935 커피 아 책상에서 붙들고 계신 분 그리고 제주에서 833을 쓰는 분 아, 소개해드린 7325 6207 3080 쓰는 분께 커피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가족음악에 준비한 책 선물 안내합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책 선물은 하얀 콩 만화가의 신간 이렇게 쉬운 오페라는 처음이지 입니다. 이 책은 왠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그려낸 책이에요. 만화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카르멘, 라트라비아타, 돈조바니 이렇게 유명한 오페라 12편의 이야기와 감상 포인트는 물론 대표 아리아 음원까지 한 권에 알차게 담았고요. 오페라 공연장 갈 때 잘 차려입어야 되나? 유튜브로 오페라 먼저 봐도 좋을까?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죠. 이런 초심자분들을 위한 기초 교양 지식 코너가 있습니다.

A flower is not a flower.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 사카모토의 피아노, 주디강의 바이올린, 자크 모렐렌바움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Be My Love, 키스 제렛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두 곡 모두 신청곡이었는데요. 7860 쓰는 분이 Be My Love를 청하셨어요. 고등학생 또 중학생인 아들, 딸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라 늦잠 잘까 깨우고 또 깨우면 그 짜증 받아주느라 많이 참는 엄마의 마음을 전하시면서 그치만 얘들아 사랑해 키스 저렛에 이게 문자가 깨져가지고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청합니다 하셨는데 Be my love인 것 같아서 나의 사랑 전해드렸고요. 힘드시죠? 요즘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엄마들도 학생들도. 6325 쓰는 분이 인문예술아카데미 수업이 아쉬움 가득 안고 어제 종료됐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잘 알지 못하지만 강의 듣는 내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고 참 행복했습니다.

먼 길 오셔서 강의해 주신 강사님께 진심 감사드리고요. 이런 강의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강사님이 좋아하신다는 A flower is not a flower 청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백거이의 시 화비화 무비무 꽃이 돼 꽃이 아니고 안개로 돼 안개가 아니다. 이 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카모토가 이렇게 멋진 음악을 또 만들어줬는데 눈앞에 존재하지만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대한 어떤 상실감, 소멸에 대한 아련함 이런 걸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절묘하게도 인문 아카데미 수업이 사라져서 이제 종료되어서 안타까운 마음과 강사님의 애정곡이 좀 뭔가 맞닿아 있네요. 7860-6325 쓰는 분께 커피 한 잔. 언젠가 또 좋은 또 다른 수업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곳에서 좋은 인연 만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아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렉산더 글라즈노프의 발레음악입니다. 발레음악 4개 중에서 여름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씬 정경 그리고 수레국화와 양귀비의 왈츠 그리고 바카롤 벤노레 온드레이 레나드가 지휘하는 체코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알렉산더 글라즈노프 발레음악 4개 여름 중에서 씬 정경과 수레부카와 양귀비의 왈츠 또 바카롤 뱃노래 온드레이 레나드가 지휘하는 체코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25분입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커피 에스프레소 아니고요. 에스프레시보입니다. 에스프레시보. 감정을 풍부하게 표정을 담아 연주하라는 뜻의 음악 용어인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에 담긴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음악에 대한 짧은 이야기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요일의 에스프레시보 지금 시작합니다.

3529 쓰시는 분, 육아휴직 마지막 날 아이를 등원시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회사에 돌아가는 건 참 좋은데요. 육아 업무는 그대로 존재하고 거기에 투잡처럼 회사가 추가된다고 생각하니 앞으로의 고단함이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휴직 기간 동안 업계 분위기도 바뀌고 AI가 업무 깊숙이 들어와 이건 뭐 복직이 아니라 새로 취직하는 기분이에요. 15개월 아들은 다행히 어린이집에 씩씩하게 적응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집 들어가면서 선생님 손잡고 저를 돌아보며 빠이빠이 해주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어른이 되어 가족을 만들었네.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사회로 돌아갈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출근길에 전투력 끌어올리기 위해 자주 듣는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악장을 워킹맘 동지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874년 크리스마스 이브, 차이콥스키는 평소에 존경하던 음악가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에게 자신의 첫 피아노 협주곡을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다 듣고 난 루빈슈타인은 음악이 형편없다면서 혹평을 쏟아냈고요. 만약 수정하지 않는다면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해 줄 수 없다.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단 하나의 음표도 바꾸지 않겠노라 답했고 그 대신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였던 한스 폰 윌로를 찾아갔습니다. 윌로는 이 곡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면서 초연 무대에서 직접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보스턴에서 열린 첫 무대 대성공이었습니다.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은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걸작으로 남게 됐죠. 이 곡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강렬하게 등장하는 도입부일 텐데요. 사실 도입부의 피아노 화음은 지금처럼 쾅쾅 힘차게 내리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차이콥스키가 남긴 원본 악보를 보면 화음을 한 음씩 차례대로 펼치는 아르페지오 기법으로 연주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처럼 여러 음을 한 번에 내리치는 극적이고 웅장한 연주 형태로 바뀌게 됐고요. 오늘날의 더욱 힘찬 연주 버전이 탄생하게 됐죠. 사연자분의 말씀처럼 전투력을 한껏 끌어올려주는 이 곡 함께 들어볼까요?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장조 작품 2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몰토 마에스토조였습니다.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6067 쓰는 분이 워킹맘은 아니지만 저도 전투력 급상승이 필요할 때 듣는 곡 중 하나라고 하셨어요. 아, 3529 쓰는 분 덕분에 이 곡을 신청해 주신 이제

곧 복직하실 사모이고 쓰는 분 덕분에 많은 분들이 힘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수요일에 에스프레시보 코너에 사연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글머리 에스프레시보 달아서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요. 사연 게시판에 보내주시는 분들은 본문에 꼭 전화번호도 함께 남겨주셔야 저희가 넉넉하게 커피 쿠폰 넉 장씩 선물로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에스프레시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7970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웃픈 사연이에요. 주식 열풍인 요즘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유명한 S전자 주식을 딱 세 주 사봤네요. 도대체 주식이 뭐길래 저 지금 우울해요. 주식이 너무 올랐지만 여윳돈이 없어서 못 사서요. 그냥 서민들은 배 아프네요. 오늘도 열심히 묵묵히 그냥 일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를 청하셨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아마도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 음색으로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이 곡을 기악곡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보칼리제는 사람의 목소리를 위해 쓰인 성악곡입니다. 라흐마니노프가 발표한 가곡집 14개의 노래 중 마지막 곡이 바로 이 보칼리제예요. 흥미롭게도 첫 번째 곡부터 13번째 곡까지는 모두 러시아 문학가들의 시를 가사로 삼은 반면 마지막 곡인 보칼리제는 별다른 가사 없이 아 라는 소리로만 노래되죠. 이 보칼리제라는 단어 자체가 가사 없이 아 또는 오 같은 모음이나 허밍으로만 부르는 성악곡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곡을 처음 받고 가사가 없어 의아해하는 소프라노 안토니나 네즈다노바에게 라흐마니노프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의 목소리가 이미 풍부하여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목소리, 현악기,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버전으로 연주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는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오늘은 르네 플레밍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세르게이 라마니노프의 보칼리제였습니다. 소프라노 루네 플레밍의 음성,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비어있는 방에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이렇게 가사 없이 소리로만 전달하는 음악. 오늘 2부 첫 곡으로 키스 자렛의 Be My Love 들을 때도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혼자 막 좀 노래를 얹었거든요. 이게 좀 비어 있어야 나의 것도 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한서구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이가연,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0: 안녕하세요. 카운터 테너 이동규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가장 큰 매력은 먼 옛날 어느 먼 곳에 누군가가 만들었던 선율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감동을 준다는 점이겠죠. 음악 자체의 생명력도 중요하지만 그 음악을 끊임없이 살아있게 하는 저와 같은 음악인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언제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기를 바라고 있죠. 제 노래와 청취자를 가장 가깝고 편하게 연결해주는 매개체, 그건 바로 우리나라의 단 하나뿐인 클래식 음악 채널 KBS 클래식 FM일 겁니다.
1: 수신료의 가치 KBS 클래식 FM이 함께합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미국의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프랑크 자파는 마순을 두고 중세의 향기가 나는 악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낮고 묵직한 소리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처럼 때로는 익살스럽고 때로는 신비롭고 또 어느 순간에는 따뜻한 그리움을 품고 있죠. 매일 밤 10시 하루의 수고를 위로하며 당신의 밤과 음악을 여는 그 소리. 오늘 음악실 초대석에서는 그 깊고 다정한 울림의 주인공 바순의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는 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 주세요. 계신 곳에서 생생하고 가깝고 편안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연주를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나 소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KBS 음악실 초대석 지금 시작할게요.

만나고 싶었던 화제의 음악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라이브 연주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음악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월드클래스 목관 연주자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바순 수석 유성권과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으실 라이브 연주를 먼저 청해 듣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준비된 첫 곡은 로베르트 슈만의 환상 소곡집 그 가운데 첫 번째 곡 섬세하고 표현력 있게 유성권의 바순 김재원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슈만의 환상 소곡집 작품 73 가운데 첫 번째 곡 섬세하고 표현력 있게 유성권의 바순 김재원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첫 라이브 음악이었습니다. 비밀스러움과 동시에 그리움이 밀려드는 듯한 음악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영실님께서 일렬에 앉아서 경청합니다 적어주셨어요. 이선미님 바순이라는 이야기에 기대된다고 프로그램 시작되자마자 사연 주셨고 또 박위정님 잘 볼 수 없었던 바순 연주 독주음악회 감사하고 호강하고 음악으로 치유받습니다. 깊은 중후감, 멋부리지 않은 깊은 중후감의 바순 너무 좋아요. 애청자 김선미님 적어주셨고 김재라님도 라이브 방송으로 인해서 음악실이 아름답습니다. 함께합니다. 글 남겨주셨네요.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석 문을 열어준 바순이스트 유성권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음악실이 준비한 짧지만 강력한 프로필을 소개하고 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운명의 상대는 한눈에 알아보는 걸까요? 리코더 불기를 좋아했던 초등학생 유성권은 어느 날 교회 누나가 부는 바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음색은 소년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지요.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바순을 배우기 시작한 유성권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예원학교를 거쳐 서울예고를 다니다 독일로 유학을 떠난 유성권은 16살의 나이에 베를린 국립예술대학 최연소 입학 기록을 세웠고 졸업 후에는 셀프 추천장과 함께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오디션에 참가해 불과 21살의 나이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수석 바순이스트로 입단했죠. 최연소 단원으로 활동하며 단 6개월 만에 종신단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유성권을 특별히 응원하는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악단의 중심에서 그는 즐겁게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럽 주요 악단의 객원수석으로 또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실내악 주자로도 솔리스트로도 활동폭을 크게 넓혀왔는데요. 2014년부터는 모교인 베를린 국립예술대학에 출강하며 학생들의 지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 열릴 유성권 바순 리사이틀을 앞두고 KBS 음악실을 찾아왔습니다. 17년차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수석 바순이스트 유성권 그와 함께 지금부터 궁금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게요. 바순이스트 유성권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실 때마다 여름마다 오셨었으니까 거의 1년 만에 제가 뵙게 된 것 같은데
1: 네.
0: 어제 서울에 도착하셨다고요?
1: 네, 제가 어제 이제 도착해서 네, 여기 첫 번째 스케줄로 네, 이곳에 왔습니다.
0: 정말 좀 시차로도 힘드실 것 같고 그런 네. 가운데 이렇게 멋진 음악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럼 계속 이제 그가 이제 유럽에 독일에 계시면서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이제 저는 이제 3, 4월은 육아휴직을 썼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가족들과 좀 시간을 보내다가
0: 네.
1: 이제 오케스트라 시즌이 이제 7월 초까지인데. 제가 이제 이 라디오에 나오기 위해서 조금 일을 몰아서 했어요.
0: 네.
1: 그리고 학교 아이고. 출강도 원래는 7월 중순까지인데 학교 레슨도 좀 많이 하고
0: 네.
1: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살다가 네, 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0: 라디오를 위해서 저 스케줄 몰아서 준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독주에 또 준비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김재원 피아니스트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2: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오늘 두 분의 또 멋진 하모니 기대하며 오늘 함께합니다. 유성권 씨를 만나는 것도 특별하고 또 유성권 씨 앞에 놓여있는 마순을 보는 것도 너무나 특별해서 오늘 진짜 기대가 크거든요. 들려주신 첫 곡은 환상소곡집이었습니다. 슈만의 작품이죠. 저는 사실 환상소곡집 하면 그냥 피아노 작품만 익숙해서 처음에는 피아노 곡을 편곡해서 들려주신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슈만은 그 판타지 슈투케라는 제목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에 이 제목을 썼습니다. 뭐 피아노 곡은 정말 유명하기도 하고, 근데 원래 이 곡의 원곡은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곡이거든요. 근데 네. 슈만이 말하길 바이올린과 첼로도 연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보에로도 연주가 많이 되고 그리고 바순으로도 많이 연주가 되는 그런 곡입니다.
0: 그렇군요. 네. 아, 얼마 전에 오보에 말씀하셔서 함경 씨가 또 네. 오셨었어요. 역시 독주에 앞두시고 두 분께서 함께 음반을 하셨다고요? 최근에?
1: 네, 맞아요. 저희가 고잉온 프로젝트가 모차르트 목간 전곡 콘체르토를 녹음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경인인 함경 씨는 오보에 콘체르토를 연주하고 저는 이제 바순 콘체르토를 연주하고 녹음했습니다.
0: 음반도 하시고 또 이제 당장 다음 주에는 리사이트를 앞두고 계시고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 찾아가시면 유성권 바순 리사이트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 어떤 곡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나요?
1: 제가 이번 리사이틀 부제로 잡은 건 모노로그 윤희상 선생님의 곡을 제목을 이제 부제로 잡았고요. 그때서 이제 독백이라는 뜻인데요.
0: 네.
1: 이 곡을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었고 왜냐하면 윤희상 선생님께서 한국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곡을 외국에서 연주가 되는데 한국인으로서 이 곡을 연주하는 게 너무 좋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짰는데
0: 네.
1: 뭔가 독백에 관련된 그런 저만의 느낌이 담긴 그런 프로그램들로 프랑스 작곡가들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곡을 정했습니다.
0: 네. 독백, 유성권의 독백이 뭔지도 궁금하고 바순의 독백은 또 어떤 의미일지도 궁금하네요.
1: 네. 뭔가 이번 프로그램 이제 한번 돌아보니까 정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제가 다 좋아하는 곡을 그냥 정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윤희성 선생님이 이 곡을 작곡하셨을 때 모노로그라는 부제를 담으시면서 뭔가 자기가 살았던 인생들을 돌아보시기도 하고 그 현재를 바라보셨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 뭐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곡을 쓰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도 제가 살아왔던 어떻게 악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또 그런 생각도 해봤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셨군요. 초등학생 때 마순을 만났고 그래서 시작하셔서 또 독일로 가시고 또 그곳에서 활약하게 되시고 그런 여정을 함께 또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좋습니다. 공연에서 만날 수 있는 곡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아, 이번 독주회의 중심이 되는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윤희상 작곡가의 곡을 KBS 음악실에서 라이브 실황을 통해서 뭐 들어보는 또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텐데 연주도 듣고 또 함께 곡에 대한 설명도 선생님께서 직접 해 주실 예정이죠. 유성권 씨.
1: 제가 이 곡이 한 13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11시에 들으기에는 조금 힘든 곡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한 부분을 연주하고 또 다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독백일지 궁금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그려낸 또 당시 한국인의 삶을 그려냈던 윤희상의 음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는 날이죠.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 검색하시면 이 현장을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윤희상의 독백. 오늘은 그중 일부를 발췌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권의 마순 그리고 곡에 대한 해설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 네 솔로 연주로 지금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네, 그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0: 네.
1: 이 곡은 굉장히 긴 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지속되는 음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뭔가 흘러가는 인생을 그린 그런 작곡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빠른 음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구간들은 저한테 뭔가 인생의 굴곡 같은 그런 느낌을 저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곡을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0: 이런 네 뭔가 긴 음들은 지속될 우와. 때 뭔가 인생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느낌이었고
1: 네,
0: 뭔가
1: 네.
0: 굴곡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0: 좀 괜찮네요.
1: 네 그렇군요. 쫙 이건 그 인생 이거 빨라지는 곳 구간들은 굴곡이다.
0: 네.
1: 장벽이다.
0: 뭔가 그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고요.
1: 네.
0: 이제 그 다음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윤혜성 선생님은 제가 지금 출강하고 있는 베를린.

0: 네,
1: 구슬프게
0: 그리고 뭔가 피리도 되게 다이나믹이 되게 넓잖아요.
1: 아, 그렇죠.
0: 뭔가 비브라토도 많고 네. 뭔가 그런 거를 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좀 날렵하게.
0: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0: 우와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아 진짜 필이 같았어요.
1: 같았나요?
0: 네네. 네. 바순을 단 한 번도 필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바순하면 항상 가장 낮은 음역의 악기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울부짖음 속에서 동양적인 색채도 느껴졌고 그러면서 또 아무튼 이렇게 큰 필이구나.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바순에서.
1: 그래서 항상 제가 이거 첫 번째 이제 레슨 받을 때 저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쁜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예쁘면 안 된다.
1: 네, 소리가 이쁘기보단 피리 소리도 당연히 알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쁘지만 바순이 되는 이쁜 소리를 내면 안 되고 피리 네. 같이 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었고 어렵기도 했고
0: 네.
1: 근데 뭔가 이번에 오래간만에 다시 이걸 꺼내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0: 네. 네,
1: 그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해봤어요.
0: 아 어떻게 숨도 안 쉬시는 것 같았습니다.
1: 아 몰래 잘.
0: 아 놀랍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봅니다. 또 다른 구간이 있죠.
1: 네 윤희상 선생님은 독일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뭔가 서양의 음악과 동양의 미학의 통합이 뭔가 항상 추구하셨던 그런 음악인데 저도 뭔가 그렇잖아요. 아시아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유럽의 무대에서 그들의 음악을 전통의 음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피리 하면은 아는 그런 것처럼 뭐 가야금 아니면 뭐 검은 거 이렇게 하면 아는 그 소리를 그들은 몸속에 있는 그 음악을 제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 큰 숙제거든요. 항상 거기서 네. 그들과 뭔가 그 음악을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그런 게 큰 숙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음악을 준비하면서 뭔가 이상현 선생님, 윤희 선생님의 뭔가 마음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연주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의 마지막은 이제 선생님께서 자신의 앞을 내다보고 뭔가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을 하는 연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구간을 이 연주할 때 이렇게 끝이 나는데 점점 음악이 사라지고 그리고 트릴도 점점 느려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맨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0: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끝이 나는 듯한 느낌 다 함께 공감하셨나요? 점점 느려지고 사라지듯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오버랩됩니다. 노바순의 극한 표현력을 들어보네요. 등등 의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설명과 시연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1: 조금 듣기 괜찮으셨나요?
0: 훨씬 이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1: 아, 다행이네요.
0: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음악을 이제 들어보면 되는 거죠?
1: 네, 맞아요.
0: 네, 맞죠.
1: 네. 중간에 네. 더 좋은 부분이 많으니까.
0: 네, 그럼요. 연주 이제 곡을 본격적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윤희상의
1: 네. 이 곡은 네. 제 생각엔 지금 듣기엔 너무 시청자들이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0: 네.
1: 다음에 보자를 그냥 연주하는
0: 그럴까요?
1: 게
0: 그럴까요?
1: 네, 어떨까요?
0: 네. 쭉 연결해서 들으면 참 저 좋겠다 싶지만은 알겠습니다. 당시에 참 이 악기를 윤희상 작곡가께서 바순의 피리의 방법으로 요청을 했다면 참 단원들이 힘들었겠다 이런 글들도 올라와 있어요.
1: 저희 얼마 전에 그냥 제가 윤희상 곡을 연주한다고 하니까 저희 옆에 클라리넷 수석이
0: 네.
1: 자기도 이걸 챔버 연주를 선생님의 작곡을 하신 곡을 연주했는데
0: 네.
1: 연주 때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못 들어가고
0: 네.
1: 막 이래가지고 되게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이 곡이 바순이 하기에는 정말 테크닉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수음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잘 뭔가 이걸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아, 그러니까 윤희상 선생님의 작품이 이제 현대곡이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난해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진짜 연주 자체도 굉장히 또 다르군요.
1: 연주 자체도 선생님께서 뭔가 항상 그 끝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0: 끝을 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 테크닉적으로 끝.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원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 곡을 다시 꺼내서 연주할 때마다 조금씩 실력이 느는 게 느껴져요. 뭔가 더 계속 열심히 뭔가 틀린 부분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0: 네.
1: 조금씩 발전되는 저희 모습도 보고 네.
0: 아, 바순이라는 악기 자체도 악기 자체가 아주 연주하기 어렵고 까다롭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잠시 앉아서 얘기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이 악기가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 소리는 어떻게 낼까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이 바순이라는 악기는 목관 악기 중에 제일 낮은 음역대를 담당하고 있고요. 현악기로 생각하시면 첼로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0: 네.
1: 무게는 이렇게 케이스 없이 들었을 때는 한 3.5에서 4kg 정도 되고 그래서 이 끈이 꼭 필요하고요.
0: 네. 네.
1: 그리고 악기 케이스에 넣었을 때는 한 7, 8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0: 엄청나네요.
1: 네, 무거워요.
0: 체력이 참 많이 고갈될 것 같다라는 네. 드는
1: 그리고,
0: 것만으로도
1: 오버양 똑같이 리드를 겸리드를 사용하고 있고 이 리드 메이킹에도 굉장히 많이 시간을 쓰고 있고
0: 네.
1: 예를 들면 어제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 리드를 체크하러 연습실에 간 거거든요.
0: 아.
1: 혹시 한국에서는 또 습도랑 온도 이런 게 너무 다르니까
0: 네.
1: 그래서 완성하지 못하고 왔어요.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어제 연습실에 가서 바로 리드 먼저 체크하고
0: 네. 네.
1: 이게 일상인 것 같아요.
0: 네. 네. 리드 체크가 일상이다. 네. 전에 한경 씨도 같은 얘기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워낙 친하셔서 자꾸 제가 오버랩이 되고 그러네요. 초등학생 때
1: 네.
0: 처음 이 악기에 반하셨던 거예요?
1: 네, 처음에는 사실 바이올린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전공도 할까도 부모님께서 많이 권유하셨는데
0: 재능이 많으셨군요.
1: 재능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0: 바이올린을 들고 오래 서 있는 악기를 들고 오래 서 있는 재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순을 하고 오래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재밌고 네. 그래서 이 악기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1: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했다라고 네. 제가 아까 이제 프로필 말씀드릴 때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6학년 때 시작해서 시작 1년 만에 예원 학교에 입학을 했고 서울예고 재학 중 16살에 베를린 음대에 들어갔고 21살에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에 입단했다면 이게 10년이 채 안 걸린 시간이더라고요.
0: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1: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다시 셈을 했었네요.
0: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악기 잡고 있는 시간 자체를 좋아했던 것 같고 그 시간을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1: 아, 이렇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을 비결은 좋아함이었네요. 원동력이 무엇인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0: 유일하게 좋아했던 게 그렇지 않았을까.
1: 정말 네. 좋아하셨군요. 좋습니다. 오늘 김재현 피아니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여러 솔리스트로서는 물론이고 여러 악기들과의 협업을 늘 함께하시고 계신데 또 지휘도 맡으시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이기도 하시고 김재현 씨가 생각하는 악기 바순의 개성은 무엇일까요?
2: 일단 바순이 저음을 담당하고 있고 목관 중에서 그렇긴 한데요. 이제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은 바순이란 악기가 사실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큰 악기는 아니거든요. 좀 내향적인 악기인데 근데 그 안에 저 리드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만들어내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밖으로는 크게 나오지 않지만 안에 굉장히 많이 차있는 네, 그런 그래서 신비로운 소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네, 네.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1: 안으로 꽉 차있다.
2: 그렇죠. 압력이 가장 압력이 가득해서 네. 네. 소리가 크진 않지만 이제 압력이 네. 굉장히 가득한 거죠.
1: 유상권 씨가 묘한 웃음을 지으셨거든요. 방금.
2: 그 악기를 너무 사랑해서 목소리도 약간 바순 같잖아요.
1: 아 실제로 그런 소감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2: 그렇죠?
1: 김재현 씨가 보시는 유상권 씨만의 바순은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0: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2: 네. 10년 후에 다시 아니고요. 네. 뭐 사실 처음 되게 일찍 만났거든요. 같이 예원학교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만났는데 그때부터 바순하는 모습만 봐갖고 그냥 바순하는 가장 오래된 제가 아는 바순이스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이어갖고 네. 그리고 일단 성권 씨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종종 연주를 해보면 이게 사실 이렇게 대화할 땐 잘 못 느끼는데 역시 바순을 해서 그런지 역시나 그 내면에 약간 열정? 되게 강한 열정 같은 걸 좀
1: 네.
2: 이게 사실 이렇게 사석에서 대화할 땐 잘 못 느끼거든요.
1: 네네.
2: 하지만 악기를 할 때는 되게 내면의 열정이 가득한 그리고 음악을 진짜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네.
1: 네. 대화할 때는 못 느끼겠으나 연주하실 땐 뜨거운 마그마가
2: 진짜 진솔한 대답.
1: 네. 네. 네. 그 마그마 이제 우리도 느껴봐야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한 곡을 더 청해 듣겠습니다. 아, 보짜의 이 음악은 어떤 곡인가요?
0: 이 곡은 저희가 김재원 씨랑 제가 클래식 FM을 통해서 녹음을 한 적도 있는 그런 곡인데요. 이 외젠 보짜는 프랑스 작곡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목관 악기를 좋아했던 그런 작곡가예요.
1: 네.
0: 그래서 컬러 체인지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부제가 독백인데 이것도 레시트 독백으로 바순의 독백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시실리안 풍의 춤곡 서정적인 춤곡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론도로 빠른 악장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곡인데 제가 이 시실리안 이 춤곡의 이 부분을 너무 사랑해요. 네, 너무 너무 너무 좋아해서. 첫 곡에 넣어야겠다.
1: 네.
0: 네, 독백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정한 그런 곡입니다.
1: 아, 이번 독주의 첫 곡이기도 네. 하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치타티브에서 시실리안과 론도로 장면의 전환들을 떠올리시면서 귀 기울이시면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유성권 씨가 이번 독주의 첫 곡으로 넣을 정도로 애정하는 음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상해 보겠습니다. 외젠 보짜의 레치타티보 시실리안느와 론도 유성권의 바순 김재원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외젠보자의 레치타티브, 시실리안과 론도, 바소네, 유성건, 김재원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811번 쓰시는 분께서 오늘 횡재한 기분입니다. 마순으로 인해서 적어주셨습니다. 서윤미님께서 오늘 생일인데요. 선물 같아요. 아침부터 라이브로 정말이지 감동입니다. 적어주셨어요. 서윤미님 오늘 생일이시군요. 오늘 유성권님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배혁진님께서 성권님 오늘 생일이시라고 이렇게 메시지 적어주셨거든요. 6월 24일 수요일 생일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며 역시 생일이신 유성권 씨가 멋진 연주 선사해 주셨습니다. 2161번 쓰시는 분께서 저 8시에 출근해서 빨리 일 처리하고 지금 음악실 함께 합니다. 생방송 듣습니다. 좋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이병률님께서 7, 8kg이면 쌀 한 가마니인데 그걸 이렇게 정말 힘드시겠다, 멋지시다 이런 소감을 적어주신 것 같아요.
1: 그래서 뭔가 바순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이쪽을 매고 계속 다녀야 되니까.
0: 그렇죠.
1: 운동을 꾸준히 해서 네.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건강하십니까 유성건 씨?
1: 그러고 싶습니다.
0: 아까 이제 육아휴직을 하셨다고 짧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짐작하셨겠지만 언제 결혼하셔서 애기 아빠가 되셨더라고요.
1: 그러게요. 저도 언제 하고 언제 얘기가 나오고 뭐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데
0: 너무 축하드립니다.
1: 네,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어제도 아기가 시차 때문에 이제 새벽 5시까지 오늘 안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0: 가족이 어제 다 같이 돌았던 네, 거군요.
1: 그래가지고 또 아 이런 게 육아구나 싶기도
0: 네,
1: 하고
0: 네. 네. 아유, 몸은 고되시겠지만은 눈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하트이시거든요. 아이를 향한 사랑으로 또 음악을 향한 열정으로 열심히 함께하고 계시는 유성권 씨의 바순 독주회가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 찾아가시면 유성권 바순 리사이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동행하신 피아니스트 김재원 씨 역시 함께하는 독주회인데 이 자리에 가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에게 지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9310번으로 티켓 선물을 청해 주세요. 유성원 씨가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물을 갖고 오셨습니다. 오늘 생방송 가운데 문자로 신청해 주신 분 가운데 저희가 5분 추첨해서 각 2장씩 총 10장의 티켓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샵 9310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12시까지 신청해 주셔야 저희가 감안하고 그 가운데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서울에 오셨어요. 지금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고 계시고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에서 수석주자로 활약하고 있으십니다. 어느덧 17년이 지났고 대단하세요. 진짜 너무 멋져요.
1: 근데 너무 눈깝 도착할 사이라고 말이 있잖아요.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저도 이렇게 된다 놀라고 주위에 저 단원들도 너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냐고 놀라고 신기한 것 같아요.
0: 이제 굉장히 많이 가깝고 친해지셨겠어요. 악단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경험이 가장 인상적이신지 그런 이야기들 해주세요.
1: 제가 이제 연주하고 있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은 되게 독일적인 사운드를 내는 그런 오케스트라인데요. 마렉 야노스키부터 그리고 지금 유롭스키까지 블라디미르 유롭스키까지 제가 만난 상임 지휘자들이 항상 소리를 되게 주의해서 연주를 네. 하고 있는 그런 악단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1: 저도 뭔가 악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저와 저희 악단이 조금 잘 맞아서 제가 감사하게도 일찍 취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네. 독일을 정말 대표하는 악단 중 한 곳이고 유럽 최고의 명문 악단에서 21살 때 이제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쭉 함께하고 계신데 일찍 들어가셔서인가 저는 여전히 유성근 씨가 너무 어려 보이거든요.
1: 진짜.
0: 아니 이렇게 게시판에도 이용성님께서 여담인데요. 큰 화면으로 보니까 바순도

0: 멋지지만 유성권 연주자님 정말 피부도 너무 깨끗하십니다. 이런 소감이 올라왔는데 정확히 보신 거예요. 카메라도 알아보네요. 왜 이렇게 동안이십니까?
1: 어제 두 시간 육아를 하시면 제 동안이 되는 것 같은데.
0: 아, 그럴 리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좀 여러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악단에서도 인기가 많은 단원 중 한 분이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팬클럽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1: 이게 조금 와장이 됐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들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동양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오케스트라에 되게 신기하게 동양인이 저 한국인은 저 혼자 있고 그리고 일본인 지금은 두 분이 계신데 그 당시에는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전체 동양인이 한 명 두 명밖에 없는 그런 오케스트라이기도 했고
0: 그리고 그랬군요. 네,
1: 그리고 목관 악기이다 보니까 수석이다 보니까 가운데 항상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독일 분들이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0: 네네.
1: 볼펜을 주신다든지. 근데 그런 게 오케스트라 내에서 조금 없었나 봐요 그 전에. 네. 그리고 한국 분들이 또 감사하게도 팬분들이 소포를 오케스트라 측에 보내주셔가지고 그게 여러 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네다섯 번 정도 되거든요.
0: 뭘 보내주신 거예요?
1: 뭐 먹을 거랑
0: 드시라고 뭐 먹을 역시 거랑 대한민국
1: 뭐 선물들 뭐 양말 제가 양말을 좋아했어가지고 네. 양말 막 이런 거 네. 보내주셨는데 그런 게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소문이 나고 그리고 독일 분들도 기다리셨다가 뭐 좀 사진 찍기도 하고 이랬어가지고
0: 네.
1: 많이 계시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네. 그런 소문이 나죠.
0: 인기가 많으신 건 맞네요. 그리고 정말 한 몸에 주목을 받으셨던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어린 수석이자 종신 단원이었구나라는 걸 짐작할 네.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1: 네.
0: 네. 모교인 베를린 음대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지도 10년이 벌써 지났다고
1: 네,
0: 맞아요. 하네요.
1: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 또 지나갔네요. 네. 학교를 감사하게도 제가 학교 공부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행복한 경험인 것 같아요.
0: 네, 어떻습니까? 교육자로서 또 학생들을 바라보실 때.
1: 교육자로서 한편으로는 되게 바쁜 교육자다 보니까 한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어있는 공백도 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주를 많이 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많이 불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연주의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고민들을 조금 들어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지 네. 않나 싶습니다.
0: 너무 좋죠. 현직 연주자 선생님. 학생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본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오늘의 이제 끝곡을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바순곡에서 바순이라는 악기의 곡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생상스 소나타인데요. 이 곡은 생상스가 자신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쓴 소나타라고 또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제 리사이틀의 마지막 곡으로 이 생상스를 정했고요. 마지막 보통 작곡가들은 유작을 조금 자신의 유언처럼 고요하기도 하고 좀 무겁게 작곡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상스는 그러기보단 조금 더 많은 색채를 활용했던 것 같고 서정적이고 또 그리고 유쾌하기도 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표현할 때 되게 유쾌한 작곡가였구나 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0: 지금 라이브 네. 연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까미유 생상스의 바순 소나타 G장조 작품 168 가운데 3악장입니다. 몰토 아다지오, 알레그로 모데라토, 유성권의 바순, 김재원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합니다.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셔서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네요. 지금 두 분의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생상스의 바순 소나타 G장조 가운데 3악장 몰토 아다지오 알레그로 모데라토 유성권의 바순 김재원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와, 인생의 끝자락에서 삶을 관조하되 끝까지 여유와 재치 또 반짝임을 잃지 않았던 생상스의 멋진 음악을 두 분의 훌륭한 라이브 연주로 들어보았습니다. 유튜브에서 퀀텀 점프 닉네임 쓰신 분께서 오늘 처음 배웠는데 정말 팬심이 생깁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 훌륭한 연주 좋습니다. 귀엽고 알록달록한 셔츠도 최고이시라고. 오늘 의상도 정말 멋지세요, 유성건 씨.
1: 아, 감사합니다.
0: 아,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 옷은 입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1: 좀 더 화려한 옷으로.
0: 아, 더 화려하게. 네. 기대되네요. 수요일 독주에 예술의 전당 찾아주시고요. 공연을 다음 주 독주회를 비롯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이제 일한 지 벌써 17년 됐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뭔가 되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조금은 여유롭게 음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 같은 뭔가 힘을 주지 않는 진짜 내 모습에 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가 있으니까 좋은 아빠이기도 싶고 좋은 남편이기도 싶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처럼 좋은 연주자이기도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40년 정도는 계속 그 세 가지를 좀 욕심이 가지면서 세 가지는 잘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되고 싶다. 네.
0: 아, 그리 되실 것 같습니다. 연주자, 아빠, 남편 그리고 여유롭게 나의 음악,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다짐 저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이렇게 어려운 곡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7월 1일 예술의 전당 IBK에서 연주를 합니다. 리사이트를 하는데 모노로그라는 주제로 독백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독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정말 열심히 준비할 거니까 같이 와주셔서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유성권 씨 독백 만나러 많은 분들 찾아주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바순이스트 유성권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재원 씨 두 분과 함께한 오늘 음악실 초대석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김서림, 엔지니어 김성현, 김수희, 조채혁,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오늘 참 유쾌하면서도 따스한 시간이었네요. 내일 낮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어느 작가가 성 베네딕트회의 수도원에 머물면서 인상 깊게 본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식사 때마다 보게 되는 수저통이었는데요. 식기구가 담긴 그 통은 놀랍게도 시신을 안치하는 관의 축소판처럼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베네딕트회의 수도사들이 지켜야 할 규칙 중에는 메멘토 모리, 즉 항상 죽음을 의식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골이나 뼈, 무덤 같은 상징들을 생활용품이나 건축의 모티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라는 의미죠. 이 삶에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린 삶을 더 또렷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이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순간임을 안다면요.

네, 노래로 심플 기프츠 들었습니다. 가톨릭의 성 베네딕트회 수도원 중에 수저통을 관 모양으로 만든 곳이 있다는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생각해보면 좀 아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속에 담긴 의미가 깊은 것 같아서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도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을 보다 더 잘 살 수 있길 바라면서 생생클래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생각나는 음악 있으시거나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고요.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으로 보내실 분들은 그냥 콩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생생클래식 홈페이지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저희가 즉석 신청곡은 아니지만 원하시는 곡 적어주시면 되도록이면 원하시는 때에 맞춰서 함께 들을게요. 이번에 들을 곡은 여름도 되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어요.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 여름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만원 몰토, 2악장 아다지오 프레스토, 3악장 프레스토까지 전악장 감상하겠습니다. 테오팀 랑글로아드 스와르트의 바이올린과 그가 지휘하는 르꽁소르의 연주입니다.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 여름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만원 몰토, 2악장 아다지오 프레스토, 3악장 프레스토 감상하셨고요. 테오팀 랑글로와드 스와르트가 바이올린 연주하고 그가 지휘하는 르 꽁소르의 연주였습니다. 황익구님께서 매일 사용하는 우리말이지만 어느 날 지연 씨의 진행을 유심히 듣게 됐습니다. 선곡의 품격과 차분한 진행도 좋지만 무엇보다 또렷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억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나. 아, 때로는 따라 읽어보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끼곤 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제가 뭐 사실 아주 좋은 발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쑥스럽습니다. 더 또박또박하고 명료한 발음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최대한 이 클래식 음악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예 그런 발음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게 생각해 주셨다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좀 쑥스럽네요. 네, 이번에는 442번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아하, 내일 우리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청해 주셨군요. 우리 선수들 활력 넘치는 리듬감과 위트 있는 강약 조절의 경기를 기원하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하이든의 교향곡 102번 B플랫 장조 가운데 3악장 미뉴엣 트리오 알레그로입니다.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런던 클래시컬 플레이어스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루다의 트럼펫 협주곡 예플라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까지 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낳은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가 배출한 또 세계적인 트럼피스트죠. 파초 플로레스의 연주, 크리스티안 바스케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콘서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442번 쓰시는 분이 우리 대표팀 경기 응원하면서 미리 청해 주셨어요. 하이든의 교향곡 102번 B플랫 장조 가운데 3악장 미뉴엣 트리오 알레그로였습니다.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런던 클래식컬 플레이어스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까룰리의 세레나데 4번 F장조입니다. 까룰리가 6개의 세레나데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4번 전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1악장 안단테 소세누토, 2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페터 루카스 그라프의 플루트과 콘라드 라고스니키의 기타 연주입니다.

까룰리의 세레나데 4번 F장조였습니다. 1악장 안단테 소스테누토, 2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페토르카스 그라프의 플루트과 코나드 라구싱히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협주곡 들을까요?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가운데서 또 가장 많이 사랑받는 A장조 작품 30번 가운데 3악장 알라 폴라카 준비했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찰스 그로브스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A장조 작품 30번 가운데 3악장 알라 폴라카였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찰스 그로브스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지난주에 정연님께서 생생한 플레이리스트에 용기를 주는 음악으로 청해 주신 곡인데요. 아껴뒀다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비도르의 오르간 교향곡 5번 F단조 작품 42의 1번 가운데 5악장입니다. 토카타 알레그로 사이먼 프레스턴의 오르간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피더르의 오르간 교향곡 5번 아프단조 작품 42의 1번 가운데 5악장 토카타 알레그로였습니다. 사이먼 프레스턴의 오르간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 생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생생클래식 선물은 클래식 웹툰 작가 춤추는 늘보가 지은 책 클래식 뭐가 그렇게 좋아요를 준비했는데요. 클래식을 파고들면 질수록 훨씬 더 재밌는 세계라고 소개한 저자는 애호가 입장에서 입문자들을 차츰차츰 클래식으로 이끕니다. 몇백 년이 지난 작품도 여전히 신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클래식에 입문할 때 출발점을 어디에 두고 풀어가면 좋을지, 또 클래식 공연에서 어떤 걸 눈여겨보면 재밌는지와 취향별로 어느 좌석이 명당인지 이런 걸 카툰으로 보여주는데요. 클래식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저자의 마음에 독자들도 자연히 물들게 되는 책입니다. 이 책 클래식 뭐가 그렇게 좋아요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담아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총 5분 뽑아서 선물해 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이 책에서 클래식 입문자라면 이 곡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추천해 준 곡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인데요. 이 곡을 모차르트 해석의 권위자죠. 투명한 연주가 인상적인 클라라 하스킬의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12개의 편주곡이었습니다. 클라라 하스킬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여기는 KBS 클래식 FM이고요. 매일 정오부터 2시까지 함께하는 생생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꽃들을 심어서 만든 꽃시계 본 적 있으세요? 꽃들을 피자 조각 모양으로 배열한 꽃시계는 품종에 따라 피고 지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착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피는 꽃이 있으면 저녁에 피는 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인물로 만든 꽃시계 같은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꽃을 피우는 시기, 즉 전성기가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음을 말해주는 책, 강혜숙 작가가 지은 백일 전성기 도감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재능을 꽃피우는 영재가 있는가 하면 대기만성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강혜숙 작가의 책 백일 전성기 도감은 재밌게도 태어나자마자인 영세부터 시작되는데요. 태어난 직후 일곱 걸음을 걸었다는 영세의 시타르타와 기원전과 기원후의 기준이 된 일세의 예수로 시작되는 이 책은 전성기를 맞은 인물들과 그때의 나이를 차례차례로 소개합니다. 다섯 살 무렵에 곡을 처음 만들기 시작해서 쭉 전성기를 이어간 모차르트, 또 11살에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한 워렌 버핏과 12살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독학한 일론 머스크, 23살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과 27에 미키마우스를 만든 월트 디즈니 등을요. 그런데 이렇게 이른 나이에 꽃을 피우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라는 점도 지적합니다. 3세의 청나라 황제가 된 선통제 푸이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소개가 되니까요. 이 책에서 전성기는 재능이 처음 싹튼 나이기도, 또 세상이 그를 알아봐준 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나이에 전성기를 맞았든 모두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은 책의 뒷부분입니다.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3, 40대 말고, 무르익은 연륜이 드러나는 5, 60대도 말고, 70에서 80, 90대의 전성기를 맞은 인물들의 이야기요. 흔히들 인생의 황혼기로 표현하는 시기, 무언가를 시도했고 열중했고 그걸로 인정받은 이들이 있다는 게 놀라움으로 다가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트위드 자켓과 스커트의 디자인을 71세에 발표한 코코 샤넬, 30년에 가까운 곤충기 지필을 84세에 마친 파브르와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로 97세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구디너프, 99세에 첫 시집을 낸 일본의 시인 시바타 도요 등이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전성기를 맞이하지 못할 나이는 없다라고. 그걸 보여주듯 책의 마지막 장인 100세는 비워져 있습니다. 어쩌면 책을 보고 있는 우리가 100살의 전성기를 맞을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요. 품종에 따라 꽃피는 계절도 시간도 다른 꽃들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봉오리를 틔울 그날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날이 언제쯤일까? 책을 잘 지니고 있다가 나의 전성기를 맞는 그날에, 그 나이에 고운 책갈피를 꽂아보고 싶습니다.

리스트의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올리브 솔랑 두 리벤칸스트였습니다. 테너 시릴 디부아의 노래와 트리스탄 라에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는데요.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Who's Got My Tail 출판사에서 나온 강혜숙 작가의 책

백일 전성기 도감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 책의 제목 밑에는 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나이에 빛나는 순간이라는 소개말이 적혀 있는데요. 한창 위인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들이 읽어도 괜찮지만 용기가 필요한 어른들이 읽어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용감한 이들에게 나이는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아주 잘 전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전성기가 안 돌아왔다면 더더욱 흥미있게 읽지 않을까. 나의 전성기는 이제부터니까. 이번에 들을 곡 한옥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네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미로가 담긴 곡입니다 하시면서 추천해 주신 곡은 센과 치히로의 흥망불명의 엔딩곡이네요. Always with me. 토모히사 오쿠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가운데 아리아였습니다. 줄리아 똠튼의 하프 연주로 들었는데요. 하프 연주로도 참 좋네요. 그리고 먼저 들으신 곡은 한옥님께서 청해 주신 따뜻한 위로가 담긴 곡이라고, 생가치료의 행방불명 엔딩곡인 Always

9717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시벨리우스의 발린 협주곡 디단조 작품 47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였습니다. 르노 카피송의 바이올린과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언제 들어도 신선하고 언제 들어도 기운나고 뭔가 긴장감을 항상 느낄 수 있는 곡이잖아요. 아, 여름에도 참 좋다라는 생각하면서 들었고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9번 G단조 작품 49의 1번입니다. 이 곡은 원래 이제 출판용으로 작곡된 작품은 아니고 베토벤이 뭐 지인이나 제자들의 학습용 또는 뭐 취미생활을 위해서 작곡된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베토벤의 동생이 출판을 해서 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곡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곡 1악장 안단테 2악장 론도 알레그로를 비렐른 캠프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9번 G단조 작품 49의 1번이었습니다. 1악장 안단테, 2악장 론도 알레그로였고요. 비렐린 캠프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베토벤의 그 다른 소나타에 비해서는 비교적 접근하기가 쉬워서 이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지 아주 오래되지 않아도 종종 도전하고는 하는 곡이죠. 다음에 준비한 곡은 멘델스존의 작품인데요. 클라리넷과 마셋 혼, 현악 오중주를 위한 음악회용 소품 디단조 작품 114번입니다. 카마라타 RCO 로얄 콘서트 헤바우 카마라타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반다스조는 크라리넷과 바세톤, 현악 5중주를 위한 음악 기형 소품 디단조 작품 114번이었습니다. 카마라타 알시오의 연주였고요. 다음 곡은 그라나도스의 피아노 3중주 작품 50번 가운데 1악장 포코 알레그로 콘 에스프레시오네입니다. 모차르트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라나도스의 피아노 3중주 작품 50번 가운데 1악장 포코 알레그로 콘 에스프레시오네였습니다. 모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아, 이 곡이 저희 끝곡이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군요. 생생 클래식은 여러분의 신청곡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바로 전해드리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때나 또 혹은 추천곡 원하시면 항상 말씀해 주시고요. 내일은 보이는 라디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 대표팀 경기 있어서 끝난 직후에 저희 또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는 이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0: 최정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이번 주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서인데요. 루드비 판 베토벤의 후기 현악 사중주곡 전곡 감상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순서대로 해서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4번 시샵 단조 작품 번호 131 타카치 사중주단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 C장조 작품 번호 17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언이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6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12 안토니오 야니그로의 첼로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6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12 안토니오 야니그루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이 안토니오 야니그루는 좀 첼로 애호가들한테는 아쉬움이 좀 남는 첼리스트죠. 첼로를 그냥 계속 평생 연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야니그루는 하지만 지휘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지휘자로 생애 반을 살았던 명인입니다. 안토니오 야니그루의 첼로 연주 들어봤습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첫 곡이었고요. 이어서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 C장조 작품 번호 17 준비했습니다. 비교적 자주 소개해드리는 곡인데 오늘 연주는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 C장조 작품번호 17,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사실 호로비츠는 명성에 비해서 음반이 이렇게 좋은 것이 남아있는 피아니스트가 아니죠. 기복이 좀 심했고요. 또 데뷔했다가 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를 반복해서 조금 좀 고르지 못한 느낌을 주는 피아니스트이긴 한데 어쨌든 20세기를 장식한 위대한 피아니스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게오르그 필립 텔레만의 판타지아 6번 D단조 엠마뉴엘 바위의 플루트 연주입니다.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판타지 6번 D단조 엠마누엘 파위의 플루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특집으로 넘어갑니다. 베토벤 후기 현악 4중주 전곡 감상 시리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순서 현악 4중주 14번 C샵 단조 작품 번호 131 역시 타카치 4중주단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이 현악 4중주 곡은 갈리친 공을 위한 세 곡에 이어지는 작품이죠. 실제로는 다음에 15번 A단조보다 뒤에 나온 작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토벤의 15번째 현악 4중주 곡인 셈인데요. 1825년 말에 착수돼서 1826년 여름에 완성이 됩니다. 베토벤은 이 곡을 친구인 볼프마이어에게 헌정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이 슈트트하임 남작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건 조카인 카르르 일로 신세를 진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어쨌든 갈리친을 위해 단지 세 곡을 썼을 뿐이었던 베토벤이 특별히 의뢰를 받지 않고 스스로 곡을 쓴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그건 이 시기에 현악 사중주곡을 위한 아이디어가 넘쳐나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곡을 쓰는 것이 아주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한편 작곡된 순서대로 15번이 5악장, 13번이 6악장으로 한 악장씩 수가 늘어났던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곡은 이 14번 C샵 단조에서는 7악장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베토벤은 파격적으로 모든 악장을 쉬지 않고 연주하게 하죠. 7개의 각 악장, 그 속에는 고전적 형식의 면모가 확실히 남아있기는 해도 이런 자유로움은 역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또 물 흐르듯이 움직여가는 음악 언어의 깊이도 뭐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년의 음악적 이념에 가장 걸맞는 형식이 여기서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아울러서 같은 시기의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한층 정신적인 어떤 엄격함을 느끼게 하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부드러운 서정의 흐름이 두드러지는 갈리친 사중주곡, 그것을 넘어서는 의연한 분위기가 지배적인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명작이죠.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4번 C샵 단조 작품 번호 131 타카치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현악 4중주 14번 C샵 단조 작품 번호 131 타카치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멘델스존의 무언가 가운데 달콤한 회상 작품 번호 19의 1 단일 발인 모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 멘델스존은 작곡가 가운데 가장 가문이 부유했던 그런 집안 출신이죠.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백가사전파로 철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인공이었고요. 그만큼 가풍을 중시하는 집안이었고, 물론 귀족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린 이 멘델스존을 파우스트의 작가인 괴테가 각별히 좋아했다는 점, 그런 점을 생각할 때 많은 걸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전적인 균형미 이런 것을 중시하는 괴테에게 멘델스존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델스존의 무언가 가운데 달콤한 해상 작품 번호 19의 1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명연주명음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내일도 특집 이어집니다. 베토벤 후기 하나 사용주 전곡 감상 시리즈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슬픈데도 그냥 피곤해요 라고 말하고, 화가 났는데도 별일 없어요 라고 넘기고, 불안한데도 속에 답답해요 라고만 말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잘 읽어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알렉시티미아, 우리말로 실감정증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이런 질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이렇게 답하는 일이 잦다면 이 실감정증, 알렉스티미아일 수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심리학자들은 감정지능의 첫 단계로 감정 알아차리기를 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에도 더 잘 공감할 수 있다고 말하죠. 반대로 실감정증이 심할 경우에는 타인의 감정과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남들과 잘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은 내가 나 자신을 잘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겠죠.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안토니오 갈다라의 알마 델 꼬레, 마음의 영혼. 사랑하는 이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과 연모의 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내 마음의 영혼이여, 영혼의 숨결이여, 언제나 변함없이 그댈 사랑하리. 나의 고통 속에서도 난 기뻐하리. 그 아름다운 입술에 입 맞출 수만 있다면. 소프라노 캐슬린 김, 박정호의 기타 연주로 수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오늘 잘 모르겠네요. 그냥 그래요. 이런 말을 몇 번이나 무심히 내뱉으셨나요? 타인들과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내 감정을 잘 아는 건 중요하다고 하네요. 논아음악 배경 삼아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뭘 느끼고 있는지 찬찬히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에드와르 랄로의 가곡 이어드립니다. 오 깡주도, 오 내가 잠들 때. 위고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짝사랑하는 여인이 꿈속에서나마 자신에게 찾아와서 입맞춰주길 바라는 애틋한 노래입니다. 제목 들으시고 그게 리스트의 가곡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제목에 그리고 또 위고의 시에 역시 곡을 붙인 프란츠 리스트의 노래까지 이어드리려고요. 에드와르 랄로의 노래는 바리톤 타시스 크리스토야니스, 제프 코엔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프란츠 리스트의 오 내가 잠들 때,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같은 시에 곡을 붙인 두 곡의 낭만주의 시대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비교해보니 어떠셨나요? 이 프란츠 리스트의 작품은 저희 프로에서도 자주 들려드렸던 친숙한 곡인데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음성,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오 내가 잠들 때 에두아르 랄로의 프랑스 가곡이었습니다. 못지않게 감미롭고 아름답네요. 바리톤 타시스 크리스토야니스가 불렀고요. 제프 코엔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코자크 자장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목민, 코자크족의 민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의 카자흐스탄 지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전장에 용감한 군인이 될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불안과 걱정이 담긴 애잔한 기도의 노래입니다. 넌 영웅의 면모를 지니게 될 거야. 마음속 깊이 진정한 코자크인이 되겠지. 난 하루 종일 기도를 올리며 밤이면 너의 운명을 점치게 될 거야. 그래, 위험한 전투를 준비하게 될 때면 부디 이 엄마를 기억해 주렴. 잘 자라, 나의 착하고 아름다운 아가. 자장, 자장. 이 코자크 룰러바이,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 플리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일랜드 노래였어요. 트라 르라 르랄. 종종 꿈속에서 옛날처럼 나직이 흥얼거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네. 오늘 어머니가 내게 이 노래를 다시 불러줄 수만 있다면 온 세상을 다 줄 수도 있다네. 먼저 코자크의 자장가가 어머니의 노래였다면 이 아일랜드 자장가는 그 자장가를 불러주던 어머니를 생각하는 애틋한 작품이었네요. 존 맥도머스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먼저 코자크 자장가, 코자크 룰러바이,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플리나가 불렀습니다.

스웨덴 작곡가이자 아바의 멤버죠. 베니 안데르슨의 Give Me My Song. 원래는 이 스웨덴 왕족의 결혼식을 위해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바리톤 브린터펠과 노르웨이 가수 시세리 하모니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모차르트의 징수필 오페라 극장 지배인 쾌일번호 486 만나보시죠. 이 당시 오페라계의 허영심을 풍자한 아주 위트 있는 작품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삼중창 이 빈디 옐스터 쟁어린 나는 최고의 여가수 감상하시겠습니다. 극장 지배인 앞에서 두 명의 여가수가 서로 자기가 최고의 이 프리마돈나라면서 티격태격 유치하게 기교를 자랑하는 장면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내가 바로 제1의 여가수요. 누가 감히 나와 비교를 하겠어? 누가 내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싸우니까 이제 그 앞에서 극장 지배인이 숙녀 여러분 제발 진정하시고 침착하세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소프라노 마그다 나도르와 크리스티나 라키, 바리톤에는 토마스 햄슨, 니콜라우스 아르눈크르가 지휘하는 콘체르테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마술피리 중에서 유명한 곡이죠. 복수심에 불타는 이 밤의 여왕의 아리아 Der Feller Lachcote in meinem Herzen 지옥의 복수가 내 마음을 태우네. 딸 파미나 공주에게 자신의 적수인 짜라스트로를 암살하라고 독촉하는 노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널 버리고 저주할 것이라고 경고하죠. 엄마가 너무 무섭죠? 이 표독한 밤의 여왕으로는 최고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어요. 소프라노 디아나 담나우의 음성, 제르미 로우가 지휘하는 르 세클드 라르모니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극장 지배인 쾰번호 486 중에서 삼중창이었습니다. 나는 최고의 여가수. 소프라노 마그다 나도르와 크리스티나 라키, 바리톤에는 토마스 햄슨이 함께했고요. 니콜라우스 아르눈쿠르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헤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영화 음악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인어공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런 맨컨이 음악을 맡았죠. 그 중에서 Part of Your World, Under the Sea 골랐습니다. 그 인어공주 실사

미국의 작곡가 앨런 맨컨이 음악을 맡았습니다. 영화 인어공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Part of Your World Under the Sea 이어드렸어요. 할리 베일리의 음성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봤습니다.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는 강한 행복감, 고향감, 충만감, 이 세상이 유난히 특별하게 느껴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유포리아라고 합니다. 그리스어 에우포리아에서 온 말로 좋은 상태로 지내다, 이런 뜻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일상에서 쓰는 행복하다와 비슷한 말이지만 심리학에서는 그보다 좀 더 특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감동적인 음악이나 예술을 접했을 때의 황홀감, 사랑에 빠졌을 때의 들뜬 감정, 원했던 걸 이뤄낸 순간의 벅찬 기쁨처럼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몰아치는 강렬한 만족과 기쁨을 유포리아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길지 않은 시간 경험하는 매우 강한 행복감과 그에 따른 흥분으로 심리학과 의학 용어로는 다행감이라고 부릅니다. 오페라 작품 속에서는 벨리니 오페라 청교도 3막에서 그 전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청교도는 17세기 영국 청교도 혁명기를 배경으로 청교도 영주의 딸 엘비라와 왕당파 기사 아르투로의 사랑을 다룹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정치적 대립과 오해 속에서 어떻게 비극으로 치닫다가 다시 어떻게 회복되고 행복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두 사람에게 다시 불행이 닥치기 전, 그러니까 아르투로의 사형 선고와 소식이 들려오기 직전, 두 사람이 아주 짧지만 강렬한 행복과 환희를 맛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을 음악적으로 극대화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어질 비극적인 상황과 아주 강렬한 대비를 이루죠. 그 잠시 허락된 유포리아를 가장 집중해서 들려주는 노래가 바로 아르투로와 엘비라의 유명한 이중창 내 품으로 와요. Vieni fra queste braccia입니다. 먼저 아르투로에게 허락된 유포리아의 순간입니다. 이리 와요. 내 품으로 와요. 사랑, 기쁨, 그리고 생명이요. 이리 와요. 내가 당신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한 그댄 내게서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숨이 찰 듯 가슴이 조여오는 매 순간마다 당신을 부르고 오직 그대만을 그리워합니다. 이리 와요. 다시 말하지만 사랑합니다. 한없이 사랑하는 당신이요. 일순간 최고조의 행복으로 치솟은 아르투로에 이어서 이번엔 엘비라에게 허락된 유포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사랑하는 이여, 내 행복을 표현해 줄 말이 없어요. 사랑의 황홀 속에서 내 영혼이 날아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매 순간 숨 가쁘게 오직 당신만을 부르고 그대만을 그리워했어요. 그대여 이리 와요. 다시 말하지만 사랑해요. 한없이 사랑하는 그대. 그래요. 다시 말할게요. 아르투로, 내 마음을 들어주세요. 두 사람은 이 목숨을 걸고 돌아온 아르투로 덕분에 오해를 풀고요. 한순간 치솟는 행복감을 맛보지만 곧바로 아르투로가 체포되고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는 비극적인 상황과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잠시 허락된 유포리아를 들려주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사랑의 이중창 내 품으로 와요. Vieni fra queste braccia입니다.

벨리니 오페라 청교도 중에서 사랑의 이중창 내 품으로 와요. 테너 피에르 듀발과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의 하모니,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플로렌스 5월 음악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벨리니의 가곡 골랐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우상이요. 소프라노 신용옥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모래는 모두가 작지만 고집 센 한 알이다. 그러나 한 알만의 모래는 없다. 한 알 한 알이 무수하게 모여서 모래다. 오죽이나 외로워 그랬을까 하고 보면 웬걸 모여서는 서로가 모른 채 등을 돌리고 있는 모래. 이영기 시인의 모래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네요.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모래는 한 알만으로 모래가 되지 않고 늘 모여있지만 그렇다고 뭉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에 젖으면 모래도 잠시 뭉쳐질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외로워서 함께 있으면서도 뭉치지 않고 있는 모래알들.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른 모래일까요? 젖은 모래일까요? 뭉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외로운 모래는 아닐까요? 류영선 작곡 비에 젖은 해금,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강은일 해금 플러스의 연주입니다.

류형선 작곡, 비에 젖은 해금, 강은일 해금 플러스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이형기 시인의 모래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함께 다 모여있지만 저마다 고집이 센 모래알. 모래알처럼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가끔씩 젖은 모래처럼 가까워졌다가 또 다시 흩어지고 그렇게 함께 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시간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풍류 여유 전해드리겠습니다. 노가루 편곡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계면가락 도들이 함께 하시죠. 프로젝트 GM의 연주입니다.

까마귀와 백로, 김유래 노래 더 애니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내드린 곡은 노가루 편곡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계면가락도들이 함께 하셨어요. 프로젝트 GM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물고기를 노리느라 가만히 서서 날아가지 않는데 눈처럼 흰 옷 깨끗해서 그 모습 여유롭구나. 조선 전기 문신 김한로가 쓴 시 한 부분입니다. 백로를 노래하고 있죠. 백로는 그저 여유롭게 물가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고기를 노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얀 빛깔과 점잖은 모습만 보고 군자와 같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옆에서 보면 누군들 망기라고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망기라는 말은 계산하고 따지는 마음을 잇는다는 뜻입니다. 남들 눈에는 백로의 모습이 사사로이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는 군자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죠. 사실 그 속내는 물고기를 잡아 배를 채우려는 것이지만 백로는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김한로가 이 시를 쓴 속뜻은 무엇일까요? 흔히 고결한 선비나 군자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백로도 그 속마음은 다른 새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혹은 살기 위해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한다는 건 똑같다 해도 백로처럼 최대한 점잖고 우아한 태도를 지키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한로는 중종 때 권세를 한껏 누린 인물이죠. 자신과 뜻이 다른 이들을 제거하려고 옥사를 여러 차례 일으키기도 했지만 자신도 결국 유배를 가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가 시를 통해 노래한 백로는 어떤 사람들을 비유한 걸까요? 혹시 자신을 까마귀라고 손가락질한 이들을 겨냥한 것일까요? 물가에 서 있는 백로 한 마리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참 다양한 의미를 띨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군요.

오늘 천년의 향기 현악 영산회상 중에서 상현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최충희 가야금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이성천 작곡 사슴은 노래한다 가운데 1장에서 4장까지 준비했습니다. 1장 산과 계곡, 2장 사슴은 울지 않고 노래한다, 3장 숲속의 즐거운 하루, 4장 노을이 사슴코를 덮다. 김준영의 검은고와 김태정의 장구장단입니다.

이성천 작곡 사슴은 노래한다 감상하셨습니다. 1장 산과 계곡, 2장 사슴은 울지 않고 노래한다, 3장 숲속의 즐거운 하루, 4장 노을이 사슴 코를 덮다. 김준영의 검은고와 김태정의 장구장단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어서 준비한 곡은 김희조 작곡 플루트 독주와 국악 합주를 위한 무용 환상곡 함께하시죠. 오신정의 플루트 연주, 이상규가 지휘하는 KBS 국악 관인악단의 연주입니다.

개미소 작곡 플루트 독주와 국악 합주를 위한 무용 환상곡 듣고 왔습니다. 오신정의 플루트 연주, 이상규가 지휘하는 KBS 국악 관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하게 살림을 꾸려야 하는 엄마에게 비싸지 않은 것은 오로지 밀가루뿐이었다. 삼시세끼 수제비를 만들어 먹던 때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엄마의 수제비는 정말 맛있었다. 당시 어른이었던 엄마만이 지금은 수제비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느 여름방학의 일이다. 엄마가 내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 가족 정도면 행복한 거 아니니? 나는 엄마가 꺼낸 행복이라는 단어에 깜짝 놀랐다. 나는 항상 불행하다고 밤마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나리의 에세이 나리 나리 김나리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글쓴이의 집은 가난했고 화목하지도 않다고 느꼈는데 엄마는 이만하면 행복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는 것이죠. 아이가 느끼는 행복과 어른이 생각하는 행복이 달랐던 걸까요? 아이는 그때 그 수제비가 맛있다고 기억하지만 엄마는 수제비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글쓴이의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월세에서 전세로 집을 넓혀가고 있었고 가족들에게 큰 탈이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일이 꽤 보람이 있다고 느꼈던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렸던 자신은 엄마 아빠가 화를 내기라도 하면 불안했고 불행하다고 느끼곤 했는데 엄마는 아예 그런 마음까지는 몰랐던 것이죠. 함께 있어도 그 순간을 누군가는 행복하다고 기억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고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글쓴이는 말합니다. 객관적인 행복이란 없다. 그 당연한 듯한 말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네요.

0: 최정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현대 물리학과 의학계에서는 우리가 하루에 딱 60초만 시간을 내서 허밍을 할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고 권합니다. 코끝으로 흥얼거리는 허밍의 순간, 우리의 몸 안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고 경이로운 물리학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죠. 단 1분 동안 허밍을 해도 그 진동은 우리의 얼굴과 머리뼈를 마치 첼로처럼 사용하며 혈관을 재부팅하는 이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알려준 허밍의 마법적인 효과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는 어쩌면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불렀던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고 싶을 때 허밍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휘파람은 못 부는 사람도 있지만 허밍을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뭔가 좋은 일이 있는 사람처럼 허밍을 하면서 내 삶에 좋은 신호를 보내고 싶은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모두 허밍 곡이었죠. 먼저 들으신 곡 영화 라라랜드 OST에서 City of Stars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그 가운데 오늘은 여주인공 엠마 스톤의 허밍 버전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쇼팽의 즉흥환상곡 작품 번호 66을 허밍으로 노래했죠. A Song to Remember 곡 제목이 그렇습니다. 마슬립만의 목소리라고 해야 되겠죠. 허밍이었습니다. 황인경 씨, 새로운 허밍 습관을 길러봐야겠네요. 라라랜드가 딱이군요. 라고 들으시면서 보내주셨고 강점숙 씨도 아들이 갈비 통닭을 사온다네요.

많이 절로나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더운데 음식 안 하셔도 되고 좋네요.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세음의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가운데 허밍 코러스를 전해드리죠. 이 곡 지우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암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 그리고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아주 예쁜 소년들의 목소리였어요. 리베라,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년합창단이죠. 전에는 성필립 소년합창단이었는데 이름을 리베라라고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죠. 리베라가 노래한 Gaelic Blessing이었습니다. 영국의 작곡가이자 지휘자 존 루터가 작곡한 합창곡이죠. 괄호 안에 부제가 Deep Peace, 깊은 평화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Gaelic Blessing이었어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2막에 흐르는 허밍 코러스,

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암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 그리고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금주 씨께서 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1999년 여름 결혼한 시간이 빨리도 흘러서 27주년이 됐네요. 그동안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함께였기에 둘이 잘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결혼 27주년 자축하면서 우리 부부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6월이 다 가기 전에 듣고 싶어요 라고 청하셨네요. 네, 결혼 기념일 축하드리면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원래 시크릿 가든의 곡이죠. You Raise Me Up. 이 곡을 우리 남성 크로스오버 4중 창단이죠. 바리톤 김주택이 이끄는 미라클라스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Love is all around 였어요. 멜로디가 귀에 익은 곡이죠. 원래 1960년대 발표됐던 곡인데 1994년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서는 Wet Wet Wet 그룹 그들의 버전이 사랑의 테마로 쓰이기도 했죠. 이 곡을 오늘은 호주 출신의 클래식 기타리스트인 존 윌리엄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Love is all around.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Secret Garden의 You Raise Me Up을 굉장히 웅장하게 편곡을 했어요. 바리톤 김주택이 이끄는 우리 크로스오버 남성 사중창단 미라클라스의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에보라 디아스. 어머니의 이름은 아나칸디다 에보라라고 하니 세자리아 에보라와 먼 친척 관계가 아닌지 궁금하네요. 카보베르데의 남은 경기 선전을 응원하면서 음악 신청합니다. 카보베르데의 음악을 세 곡을 적어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카보베르데라는 나라 이름이 이 세음 이외의 곳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된 적이 있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너무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자제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신청해 주신 덕분에 카보베르데 음악 세 곡을 몰아서 한번 들어보죠. 카보베르데의 다음 경기는 이번 주 토요일 오전이라고 해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라는데 좋은 경기 펼치기를 응원하면서 카보베르데 음악 세 곡 이어드리죠. 먼저 들으실 곡은 바우라는 뮤지션, 세자리아 에보라의 그 반주 백밴드의 리더였던 바우의 이제 솔로로 활동을 하고 있죠. 라켈이라는 곡. 이 곡은 세음에서 참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영화 그녀에게 OST에도 수록된 곡이죠. 그리고 이어서 테오필로 샹트르의 니아 글로리아, 나의 영광. 또 세 번째는 세자리아 에보라가 노래하는 사비센테의 축제, 카르나발 드 사비센테. 이렇게 세 곡입니다.

이 곡 응원가로도 완전 딱이죠. 네, 세사리아 에보라가 노래한 카르나발 드 상 비센테. 상 비센테의 축제. 상 비센테는 그 카보베르데가 아주 작은 여러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섬 하나의 이름입니다. 한 10여 개의 섬 중에 하나. 상 비센테의 축제라는 곡. 세사리아 에보라가 태어난 그 민델로라는 도시가 있는 섬이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니아 글로리아, 나의 영광이라는 곡. 세사리아 에보라가 카보베르데를 대표하는 여가수라면 이 테오필로 샹트레는 카보베르데를 대표하는 남성 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곡을 쓰고 노래한 나의 영광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바우의 연주로 라켈이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카보베르데 출신의 뮤지션들의 곡이었습니다. 이번 주 그 전에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강성은 씨, 퇴근 기차를 기다리며 애청하고 있습니다 하셨고,

하셨고요. 김부영 씨는 노래가 눈물 나도록 아름답네요. 몸이 안 좋아 회복하면서 듣고 있는데 눈물이 찔끔 납니다. 이 곡 아마 좀 전에 You Raise Me Up 들으시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1606번 쓰시는 분, 저도 카보베르데 32강 가길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뭐 자주 언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친숙한 이름이 되면서 우리와 가까운 나라 같고 그렇죠. 자꾸 응원하게 됩니다. 1606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 주 선물 안내해드리죠.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지브리 애니메이션 명곡집입니다. 지브리 무비스 피아노 인 더 스카이 LP입니다. 예쁜 하늘색 컬러 LP에 이웃집 토토로, 붉은 돼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비롯한 주옥같은 희사이시저의 음악 14곡이 담겨 있습니다. 2016년 제16회 쇼팽 국제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기도 했던 프랑스 출신의 클래식 피아니스트 기욤 마송이 연주합니다. 천장 한정판 LP 지브리 무비스 피아노 인 더 스카이 앨범을 우리 청취자 다섯 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 방에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신청액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물방에 당첨 확인, 당첨자 확인란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지난 201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을 때 그야말로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된 것을 두고 경이롭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노벨문학상의 권위가 사라졌다는 비난도 쏟아졌죠.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은 은둔자에 가까운 삶을 살던 밥 딜런이 시상식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톡홀름의 화려한 시상식 대신 자신이 늘 머물던 곳에 머무르겠다고 했지요.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해 2016년의 노벨상 시상식에 밥 딜런은 자신 대신 오랜 친구 패티 스미스를 보냈습니다. 1960년대 초반 밥 딜런이 뉴욕에서 새로운 음악 세상을 열어갈 때 그 곁에는 존 바이스가 있었고 그로부터 몇 년 뒤 그들에게 깊은 영향을 받은 패티 스미스가 등장했죠. 패티 스미스를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밥 딜런, 존 바이스의 음악에 뒤이어 찾아온 새로운 흐름, 펑크록의 데모라고 불리던 뮤지션이자 작가였습니다. 그녀가 낸 여러 권의 책은 문학상을 받기도 했는데 젊은 날의 사랑과 예술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 Just Kids는 2010년에 전미 도서상을 수상했고 온라인 서점이 뽑은 그해 최고의 책에 선정되기도 했죠. 바로 그 패티 스미스가 밥 딜런의 수상을 축하하는 무대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2016년의 노벨상 축하 무대에서 패티 스미스는 전 세계의 석학들과 왕실 귀빈들이 턱시도를 입고 엄숙하게 지켜보는 무대 위에 올라 밥 딜런과 존 바이즈가 젊은 날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던 명곡 A Hard Rain's a Gonna Fall을 불렀습니다. 길게 기른 은발에 흰 셔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 패티 스미스는 너무 긴장한 탓인지 중간에 가사를 잠시 기억하지 못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숙한 객석과 분리된 것 같았던 무대가 그때부터

좀 더 친밀해진 느낌이 들었고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패티 스미스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한 대의 반주로 시작된 무대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끝이 났죠. 2016년 12월 노벨상 시상식장에 울려 퍼진 패티 스미스의 A Hard Rain's Gonna Fall 들어보시죠.

이날 패티 스미스가 노래하던 현장은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모두 한참 추억에 빠져 있다 나온 듯한 모습으로 박수를 보내는 장면이 참 아름다웠죠. 왕관을 쓴 스웨덴 왕실의 사람들,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참석자들, 또 무대 위의 수상자들, 그 무대보다 한 단 더 높은 곳에 있던 오케스트라와 패티 스미스. 노벨 문학상 역사에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패티 스미스는 자신만의 매력적인 사진 세계를 가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매일 한 장의 사진에 인상적인 문장을 남긴 P.S. Days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는데요. 감각적인 사진과 짧은 글에 담긴 매일매일의 기록이 근사한 책이죠. 묵은 시대의 페이지를 넘기던 젊은 밥 딜런과 존 바이스와 패티 스미스. 그들이 구도자처럼 고요하게 보내는 노년의 시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문득 생각해 보게 되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2016년 노벨상 시상식에 밥 딜런을 대신해 참석했던 패티 스미스가 부른 노래 A Hard Rain's a Gonna Fall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10년 전이네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밥 딜런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원래 잉글랜드 미녀 One Morning in May라는 그 미녀를 바탕으로 해서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인 도미닉 베안이 The Patriot Game이라는 제목으로 불렀던 곡인데요. 그 곡을 밥 딜런이 또 다시 다른 제목으로 With God on Our Side라는 제목으로 좀 변경해서 불렀습니다. 그 곡을 전해드릴 텐데요. 밥 딜런이 아닌 다른 버전으로 전해드리죠. 프랑스어로 노래합니다. Dieu à nos côtés 뭐 같은 의미예요. 신은 우리 곁에라는 의미인데요. 이 캐나다의 동기간의 멤버로 구성된 가족 포크 그룹입니다. 아크 드 후즈라는 팀의 노래로 전해드리죠.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곡이었습니다. 캐나다의 가족 포크 그룹 아크드후시라는 팀의 디어 아노코테 씨는 우리 곁에 라는 제목의 프랑스어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6월 24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분입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기 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데요. 한여름의 활기와 열기가 가득한 7월,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명곡들을 감상해보고, 7월 16일 목요일에는 나희경과 5인조 보사노바 밴드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여름 저녁을 보사노바로 물들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당신을 위한 보사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7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청 신청은 7월 3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7월 7일 화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세상의 가장자리에서라는 제목이에요. 스페인어 제목이 En la orilla del mundo였고요. 영어 제목은 At the edge of the world입니다. 이 곡은 쿠바의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인 마르틴 로하스의 곡인데요. 그 곡을 파블로 밀라네스가 노래로 불렀었죠. 이 곡을 오늘은 찰리 헤이든의 녹턴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찰리 헤이든의 더블 베이스, 곤살로 루발카바의 피아노, 조 로바노의 테너 색소폰, 페데리코 브리토스 루이스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포르투갈의 가수 살바도르 소브랄, 그 누나가 루이자 소브랄이라는 누나가 작사 작곡해 주어서 이 노래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한 곡이었어요. 지난 2017년이었는데요. 그때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아프고 여위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 무대에 올랐던 모습이 생생한데요. 살바도르 소브랄의 Amar pelos dois, 내가 다 사랑할게. 내 마음은 우리 두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어. 너 대신 내가 다 사랑할 거야 라고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625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신 곡입니다. 음악을 평생 공부하며 살아가지만 배울 것들이 늘 무한해요. 이 시간에는 제가 아는 곡들 뿐만 아니라 알지 못했던 곡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달까요? 저도 신청곡 있습니다 하시면서 저의 스승님이에요. 롭 반 바벨의 곡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청하셨네요. 네. 네덜란드의 재즈 피아니스트죠. 롭 반 바벨의 연주 전해드리죠. Here's That Rainy Day. 이 곡은 1950년대 브로드웨이 뮤지컬 카니발 인 플란더스, 플랑드르의 사육제라는 뮤지컬의 넘버입니다. 들어보시죠.

곡을 오늘은 크리스 보티의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When I Fall in Love라는 앨범에 수록된 연주,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도미닉 밀러의 기타 연주가 함께했고요. 스팅의 목소리도 중간에 잠깐 나왔었죠. La Belle Dame sans regret였고요. 그 전에는 네덜란드의 재즈 피아니스트인 Rob van Babel의 연주로 Here's That Rainy Day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최성원 씨께서 6월 22일부터 9박 10일 유럽여행을 하고 옵니다. 라고 하셨는데 벌써 떠나셨네요. 이탈리아, 그리스, 튀르키예 순으로 방문 예정입니다. 세금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하시면서 방문하는 3개국 중에 관련 있는 음악을 환영한다고 신청해 주셨는데 네. 어떤 음악으로 이 긴 여행을 응원 또는 축하해드릴까 우리 정혜진 프로듀서께서 고민하시다가 고전적인 음악으로 골랐습니다. 네, 어떤 곡일까요? 리스트의 술례의 해 2년 이탈리아 썰번호 161 가운데 다섯 번째 곡입니다. 페트라르카의 소넷 104번 2장조 이 곡 호르헤 볼레트의 피아노 연주이고요. 이어서 로시니의 오페라, 이탈리아의 터키인, 이탈리아의 튀르키예인 가운데 Non si da follia maggiore, 오직 한 남자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건 없다라는 곡도 이어드립니다. 이 곡은 소프라노 박혜상이 노래합니다.

네, 이탈리아, 그리스, 튀르키예로 여행 가신다는 분, 를 위해서 전해드린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로시니의 이탈리아의 터키인이라는 오페라 가운데, Non si da follia maggiore. 오직 한 남자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건 없다. 라는 노래였어요.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는 리스트의 순례의 해 2년 이탈리아 설번호 161 가운데 다섯 번째 곡 페트라르카의 소네트 104번 2장조였어요. 호르헤 볼레트의 피아노였습니다. 이탈리아와 터키 관련 곡두곡 전해드렸는데 그리스가 빠져 있죠. 네,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메조 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 중, 그 가운데에 그리스 음악으로 전해드립니다.

차를 타면 선바이저 포켓에 몇 장의 세차 쿠폰이 들어있는 게 항상 눈에 들어옵니다. 지갑을 열어보면 또 거기 몇 장의 쿠폰이 들어있지요. 이따금 가는 카페에서 준 쿠폰, 동네 서점의 쿠폰, 지하철역 입구에서 나눠준 쿠폰, 식당과 베이커리의 쿠폰, 요즘엔 모바일로 받는 쿠폰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무조건 보내주는 쿠폰도 있고 커피나 시원한 빙수를 선물로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죠. 쿠폰이 마음을 보낸다와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무척 신기한 일입니다. 쿠폰은 19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자른다는 뜻의 프랑스어 꾸빼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원래 이자를 받기 위해 가위로 오려내던 증서를 의미했다죠. 그러다가 1887년에 미국의 음료회사가 로고가 새겨진 종이를 오려오면 무료로 한 잔을 주겠다는 기발한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쿠폰은 비로소 대중의 일상 속으로 걸어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엔 자본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고안해낸 계산적인 산물이었지만 쿠폰은 가끔 마케팅을 넘어선 온기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쿠폰의 용도를 어떻게 알아낸 건지 가끔 어깨 주물러주기, 심부름 1회, 뽀뽀 10번 이런 쿠폰을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서 엄마 아빠에게 선물하기도 하죠. 어느 작품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연인들이 이 다음에 헤어진 뒤에도 서로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정말 보고 싶을 땐 이유를 묻지 않고 한 번은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만들던 생각이 납니다. 모든 것은 용도를 뛰어넘는 쓸모를 가질 때 더 빛나고 아름다워진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쿠폰을 선물하고 싶어 하는 건 그 작은 마음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이 들어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적립해둔 몇몇 얼굴을 떠올려 보니 삶은 몇 개의 쿠폰을 적립하는 과정 같기도 합니다. 그 사람도 모르게 유효기간이 없는 몇 개의 쿠폰을 발행하며 혼자 흐뭇해하는 일도 살아가는 기쁨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보통 쿠폰 하면 뭔가가 적립돼서 보너스처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죠? 누군가에게 줄 쿠폰들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제니퍼 러쉬의 곡이죠. 셀린 디옹의 목소리로 더 익숙한 The Power of Love. 오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열 코럴 소사이어티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오늘 끝곡은 No Better Magic이라는 곡입니다. 조지아 출신의 영국 가수 케이티 멜로와 그리고 그녀의 동생인 주랍 멜로와의 기타 또 리사 바티아슈빌리의 바이올린 연주가 함께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마법은 없어 라고 노래했죠. No Better Magic. 케이티 멜로아의 노래, 리사 바티아슈빌리의 바이올린, 주라프 멜로아의 기타 연주, 조지안 필하모닉의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조충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2일 슬로베니아 첼레 내셔널홀에서 열린 구스타프 3중주단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3중주 2번, 브람스의 클라리넷 3중주, 그리고 브람스의 호른 3중주 곡이 연주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구스타프 3중주단이 슬로베니아 첼레에서 브람스의 실내악곡들을 연주합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3중주 곡뿐만 아니라 클라리넷 3중주, 그리고 호른 3중주도 연주하는데요. 먼저 이번 공연 첫 곡으로 연주된 브람스의 피아노 3중주 2번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곡은 1882년에 작곡됐으니까 브람스의 후기 작품에 속하는데 브람스 후기 작품의 구조적인 치밀함이 아주 잘 드러난 곡입니다. 전체 4악장의 교향악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전악장 가운데 특히 2악장은 변주 양식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3중주 2번 C장조 작품 번호 87,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3악장 스케르초 프레스토, 4악장 알레그로 지오코소 들으시겠습니다. 연주에는 구스타프 3중주단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3중주 제2번 C장조 작품 번호 87 감상하셨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콘모토, 3악장 스케르조 프레스토, 4악장 알레그로 지오코소까지 전악장 모두 들으셨는데요. 연주에는 구스타프 3중주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4월 22일 슬로베니아 첼레 내셔널홀에서 열린 실내악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는 브람스의 실내악 곡들이 중심이 되는데요. 다음 곡은 클라리넷과 피아노, 첼로가 함께 연주하는 브람스의 클라리넷 3중주 곡입니다. 이 곡은 브람스가 마이닝엔 궁전악단의 클라리넷 주자 밀펠트를 위해서 쓴 곡인데요. 브람스는 밀펠트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를 연주하는 걸 보고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이 악기의 최고의 마이스터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밀펠트를 위해서 클라리넷 3중주, 클라리넷 5중주, 클라리넷 소나타 등의 여러 곡들을 작곡했는데 이제 들으실 클라리넷 3중주 곡은 1891년 11월에 브람스와 밀펠트, 요하임의 연주로 마이닝엔의 개인 연주회에서 초연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 12월에 개최된 공식 초연은 대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곡은 전체의 4악장 구성인데요. 특히 마지막 4악장에는 브람스가 특히 좋아했던 헝가리풍의 음악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람스

음악 특유의 좀 서정적인 주제가 이제 낮은 음역에서 따스한 음색을 만들어내는 것을 들을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고요하면서 깊이가 있고 진지한 성격이 있는 곡입니다. 자, 그럼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리넷 3중주 A단조 작품 번호 114, 1악장 알레그로 알라 브레베,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안단티노 브라지오소,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들으시겠습니다. 클라리넷 연주의 로렌조 귀조니, 그리고 첼로와 피아노는 구스타프 3중주단의 멤버인 다리오 데스테파노, 그리고 올라프 존 라네리가 연주합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리넷 3중주 A단조 작품 번호 114를 들으셨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알라 브레베,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안단티노 그라지오소,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까지 전악장 연주에 로렌조 귀조니의 클라리넷, 다리오 데 스테파노의 첼로, 올라프 존 라네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2일 슬로베니아 첼레 내셔널홀에서 열린 구스타프 3중주단의 공연 실황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에서는 브람스의 3중주 곡들이 집중적으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구스타프 3중주단 멤버들과 관악기 주자들이 함께 출연해서 브람스의 피아노 3중주 2번 그리고 클라리넷 3중주 곡을 연주했는데 이제 브람스의 호른 3중주 곡이 이번 공연 마지막 곡으로 연주됩니다. 브람스의 호른 3중주 곡은 1865년에 브람스가 그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작곡한 곡입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브람스는 이 곡의 과거를 나타내는 호른의 따스한 음색으로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은근하게 담아냈는데요. 특히 전악장 가운데 3악장은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송곡 같은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애도의 선율이 들려오는 곡이고 마지막 4악장 같은 경우는 사냥 호른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선율은 민요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삼중주곡은 호른 대신 첼로나 비올라로 연주하는 버전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호른과 바이올린, 피아노로 연주합니다. 자, 그럼 요하네스 브람스의 호른 삼중주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40, 1악장 안단테,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3악장 아다지오 메스토,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콘브리오 들으시겠습니다. 보슈티안 리포쉐크의 호른 연주, 프란체스코 코미소의 바이올린, 올라프 존 라네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아멘.
1: 요하네스 브람스의 홀은 삼중주 이플레장조 작품 번호 40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보슈티안 리포시에게 홀은 연주, 프란체스코 코미소의 바이올린, 올라프 존 라네리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지난 4월 22일 슬로베니아 첼레 내셔널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와 현악을 위한 5중주 F단조 작품 번호 34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운뽀꼬 아다지오 들으시겠습니다. 아티스트 퀄텟 위인의 연주 그리고 페터 프랑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와 현악을 위한 오중주 F단조 작품 번호 34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운포코 아다지오를 들으셨습니다. 아티스 콰르텟 비인의 연주, 페터 프랑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집 밖을 나서기가 무섭게 아 덥네라는 말이 나오는 여름. 마트 매대에 과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 여름이면 저를 주저하게 만드는 과일이 있습니다. 수박. 12브릭스 당도 보장. 새빨간 속살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먹고 싶어 눈길이 가다가도 자꾸 망설이게 됩니다. 수박을 사가면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벗겨 잘게 잘게 썰어서 커다란 통에 담아둬야 하죠. 한참을 고민하며 마트를 한 바퀴 돌아 나오다가 수박 비닐끈으로 수박을 건져 올렸습니다. 집에 와 수박의 칼날을 들이밀자마자 쩍 하고 갈라집니다. 통 속에 들어간 달달하게 잘 익은 새빨간 속살, 그리고 남겨진 초록의 검은 줄무늬 껍질 무더기. 쓰레기 봉투에 넣기 위해 껍질을 잘게 잘게 썹니다. 땀이 뚝뚝, 팔 근육도 불뚝. 드디어 봉투 가득 껍질을 모두 담았습니다. 싱크대 주변은 물기로 흥건하고 도마 위에는 수박 향이 가득합니다. 제일 새빨간 수박 한 조각을 골라서 입안에 넣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하네요. 역시 여름엔 수박. 하지만 너무 힘드네요. 행복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아껴서 먹어야겠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이병기 씨 이수인 곡 별입니다. 소프라노 이미경의 노래입니다.

박수진 씨, 김혜경 곡 사랑의 이름, 테너 하만택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이병기 씨, 이수인 곡 별이었는데요. 소프라노 이미경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영랑 씨, 윤양석 곡 언덕에 누워, 소프라노 구경순의 노래로, 윤석중 씨, 손대엽 곡 메아리, 바리톤 이훈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김영랑 씨, 윤양석 곡 언덕에 누워, 소프라노 구경순의 노래로, 윤석중 씨 손대엽 곡 메아리, 바리톤 이훈의 노래로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이재심 씨 강희태 곡 바람 부는 날이면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서국도란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땐 역사 속 섬 이름인가 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줄임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을 국중박이라고 하듯이. 국중박만큼이나 서국도의 인기도 엄청나다. 입장시간에 맞춰가면 이미 대기줄이 너무 길다. 수량이 정해진 굿즈는 여관에선 사기 힘들다. 이리저리 돌다 보면 생각보다 책을 너무 많이 사서 커다란 백팩이나 여행용 캐리어가 아쉬워진다. 인파에 떠밀리다 보면 목이 말라서 생수도 아쉬워진다. 독서 인구가 준다는 통계가 의심스러워진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이때는 심지어 주위 식당까지도 예약이 힘들 정도라고 하네요. 음악회든 도서전이든 전시회든 예술 감상을 하러 모인 인파는 언제 어디서나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B플랫 장조 작품 10일 중에서 3악장 알레그레토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수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은 늘 열려 있습니다. 새싹 장순심 씨,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1시간 반은 걸립니다. 잘 준비하려고요. 저희 2시간 방송이니 뭐 한 11시 반쯤 음악 대충 듣고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싹 이호영 씨, 당밤은 저의 20대를 떠오르게 해줍니다.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당밤 톤. 그래서 늘 곁에 있어주는 느낌입니다. 20대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당밤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뭐 사람은 바뀌었지만 일단 시그널 음악이 주는 그 어떤 변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호영 씨께서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2579번 시간을 착각했을 때만 해도 집에 갔다 다시 오는 게 좀 힘들겠다. 갔다 나

금관에 열쇠랑 파우치 비닐 모으는 봉투가 걸린 타공보드가 떨어진 것도 그냥 그런 일이라고 지나쳤는데 왜 무언가 크게 실패를 하고 나면 다 그 때문인 것 같잖아요. 성당에서 반주를 아직 시작 단계라 딱 한 곡만 하면서 그런데 그걸 다 망쳐버리고 나니 어쩜 나의 오늘은 이걸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건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럴 땐 그냥 자버리는 게 낫겠죠?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당밤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위풍당당 행진곡이 흐르더군요. 또 무슨 우연인가 괜히 비장해져 봅니다. 당밤 사랑해요 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신 생각을 네 글자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네, 잘못된 생각입니다. 타공보드가 떨어진 것과 반주를 망친 것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날은 사람도 만나지 말고 음악도 듣지 말고 라디오도 끄고 그냥 자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꺼버리고 내일을 켜시면 됩니다. 2579번 응원하겠습니다. 김철호 씨, 어제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 듣는데 마음이 갑자기 환희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당밤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있죠. 어떤 음악은 평소에 그렇게 즐기지 않던 곡인데 문득 마음속을 파고들 때가 있고 또 좋아하는 곡들이 나오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감정을 김철호 씨가 느끼신 것 같습니다. 임양실 씨는 자신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의 무게도 견딜 수 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안에서 모두 고운 꿈 꾸세요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지고 계신 무게를 한 2시간 정도는 살짝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2085번께서 여름 6월 뱃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이제 6월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엘 플래티네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음악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6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6월 참 덥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7, 8월이 진짜 여름입니다. 이제 7, 8월이 와봐야 6월의 고마움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으로 미리 만나본 7월, 차이콥스키 4개 중에 7월 수학의 노래,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피아노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이 4개 중 6월 뱃노래였습니다. 미하일 플레트네프의 피아노였습니다. 브루후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 46 중에서 2악장 스케르츠 알레그로, 3악장 안단테 소스테누토,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지휘,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입니다.

막스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 46의 2악장과 3악장이었습니다.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지휘,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앤드 필스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드보르작의 음악 함께 하겠습니다. 관악기와 첼로, 콘트라바스를 위한 세레나데 D단조 작품 44 중에서 3악장입니다. 안단테 콘모토, 이스트반 케르트츠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드브르작의 관악기와 첼로, 콘트라바스를 위한 세레나데 디단조 중에서 3악장, 이스트반 케르테츠가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연의 소리를 피아노 연주에 담아 들려주는 자연주의 피아니스트라고 불리는 리처드 에반스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원래 조 코커와 제니퍼 원스의 노래로 유명한 영화 사관과 신사의 주제곡입니다. Up Where We Belong. 오늘은 밤벌레와 잔잔한 파도 소리가 함께하는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리처드 에반스의 피아노입니다.

나한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상대라면 15년 세월이 흘러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예전의 그 감정을 다시 느낄 수도 있을까요? 프랑스 현대문학의 대표 소설가 파트릭 모디아노의 자전소설 아득한 기억의 저편의 주인공인 나는 전철에서 15년 만에 문득 자클린을 발견합니다. 자클린은 저먼 20대 초반에 잠시 나의 연인이었습니다. 1994년 10월 1일 토요일이던 어제 나는 파리의 이탈리아 광장에서 전철을 탔다. 전철 안에서 나는 문 가까이에 서 있었다. 한 여인이 내 왼쪽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쓰고 턱 밑에까지 스카프를 두른 채 낡은 베이지색 레인코트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연히 그녀에게로 시선이 갔다. 나는 그녀가 자클린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코르비자르 역에 도착하자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는 센 강변로까지 그녀를 따라갔다.

그러나 나는 그날은 그냥 따라만 갔다. 다음날 다시 그곳을 찾아서 마침내 그녀와 재회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녀는 이름을 자클린에서 테레즈로 바꿨습니다. 부유한 영국인 변호사와 결혼도 했죠. 과거의 흔적을 말끔히 다 지운 상류사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과거로 돌아간 듯 공원에서 열정적으로 포옹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다음날 다시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남편과 함께 마요르카 섬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마요르카 섬은 20대 시절에 그녀가 늘 떠나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나하고도 함께 떠나기를 꿈꿨던 곳이죠. 그러나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그곳으로 떠난 겁니다. 그렇게 자클린은, 테레사는 다시 추억 속으로 멀어져 갔죠. 그러나 20대 청춘기의 사랑은 아무리 멀어져도 혼자 불 켜진 간판처럼 이렇게 기억 저편에서 조용히 빛나는 걸까요? 15년의 세월이 쌓이고 쌓이듯이 또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테레사에 관한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기차는 종착역에 다다르기에 앞서 빌레브 생주르주역에 잠시 멈추었다. 철로 옆에 인접한 파리의 거리 위에 보이는 집들은 어두운 분위기였고 황폐한 모습이었다. 간판이 희미하게 보이는 카페, 영화관, 주차장은 여전히 예전처럼 나란히 서 있었다. 그 많은 간판들 중에 하나가 가로등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켜져 있었다.

잊힌 사랑의 한 장면이 떠오르셨나요?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프랑스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파트릭 모디아노의 소설 아득한 기억의 저편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함께 들으시는 음악은 프랑스의 전설적인 여성 싱어송라이터죠. 바르바라에게 바치는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따로의 헌정 앨범 중에서 바르바라의 프랑스어 노래를 영어로 개사해서 부른 음악입니다. Say, when will you return? 말해주세요. 언제쯤 돌아올 건지. 모로코 출신의 프랑스 가수 겸 배우입니다. 임디자흐라의 음성, 알렉상드르 따로의 피아노, 퐁스와 살크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마일즈 데이비스의 It Never Entered My Mind와 에릭 사티의 짐 노페디 1번을 접속한 음악입니다. 조지 쉐링의 피아노입니다.

4357번 신청곡이었습니다. 1929년 마들렌 디트리히 주연의 독일 영화 이 퀴스 이휼의 한트 마담, 당신의 손에 입맞춤합니다 마담 이라는 제목의 독일 영화의 동명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프랑스 작곡가 랄프 어윈의 곡이었습니다. 가사는 오스트리아 작가이자 작곡가인 프리츠 로터가 썼습니다. 오늘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플루트과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소나타 2단추 바작 번호 1034 전악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악장 아다지오 마논 탄토, 2악장 알레그로, 3악장 안단테, 4악장 알레그로, 장피에르 랑파르의 플루트, 롤랑 피두의 첼로, 트레브 피녹의 하프시코드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플루트과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소나타 2단추 바하작품 번호 1034 전악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악장 아다지오 마논 탄토, 2악장 알레그로, 3악장 안단테, 4악장 알레그로, 장페르 랑파르의 플루트, 롤랑 피두의 첼로 연주, 트레버 피녹의 하프시코드였습니다. 슈베르트의 폴로네즈 비장주 도이치번호 580, 핑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과 지휘, 세인트 폴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슈베르트의 폴로네즈 비장조 도이치번호 580, 핀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과 지휘, 세인트 폴 체인보 오케스트라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아다지오 2장조, 퀘를 번호 261,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아디오 델 파사토, 지난 날이요 안녕 보내드립니다. 게오르그 장피로의 팸플리웃, 페츠르 브론스키가 지휘하는 프라 국립극장 오케스트라입니다.

톰 웨이츠 폴 매카트니의 브로큰 바이시클과 정크, 아내 소피 폰 오토와 엘비스 코스텔로의 음성이었습니다. 레이날드 안의 아 클로리스, 클로리스에게입니다. 크리스티앙 필라 마르카의 첼로, 아망딩 사바리의 피아노입니다.

걸신의 썸머타임과 영가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접속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마할리아 잭슨의 노래였습니다. 안톤 루빈슈타인의 멜로디 F장추호 오늘 끝곡입니다. 보슈이 극장 바이올린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수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정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슬픈데도 그냥 피곤해요 라고 말하고, 화가 났는데도 별일 없어요 라고 넘기고, 불안한데도 속이 답답해요 라고만 말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잘 읽어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알렉시티미아, 우리말로 실감정증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이런 질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이렇게 답하는 일이 잦다면 이 실감정증, 알렉스티미아일 수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심리학자들은 감정지능의 첫 단계로 감정 알아차리기를 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에도 더 잘 공감할 수 있다고 말하죠. 반대로 실감정증이 심할 경우에는 타인의 감정과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남들과 잘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은 내가 나 자신을 잘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겠죠?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이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안토니오 갈다라의 알마 델 꼬레, 마음의 영혼. 사랑하는 이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과 연모의 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내 마음의 영혼이여, 영혼의 숨결이여, 언제나 변함없이 그댈 사랑하리. 나의 고통 속에서도 난 기뻐하리. 그 아름다운 입술에 입 맞출 수만 있다면. 소프라노 캐슬린 김, 박정호의 기타 연주로 수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오늘 잘 모르겠네요. 그냥 그래요. 이런 말을 몇 번이나 무심히 내뱉으셨나요? 타인들과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내 감정을 잘 아는 건 중요하다고 하네요. 논아음악 배경 삼아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뭘 느끼고 있는지 찬찬히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에드와르 랄로의 가곡 이어드립니다. 오 깡주도, 오 내가 잠들 때. 위고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짝사랑하는 여인이 꿈속에서나마 자신에게 찾아와서 입 맞춰주길 바라는 애틋한 노래입니다. 제목 들으시고 그게 리스트의 가곡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제목에 그리고 또 위고의 시에 역시 곡을 붙인 프란츠 리스트의 노래까지 이어드리려고요. 에드와르 랄로의 노래는 마리톤 타시스 크리스토야니스, 제프 코엔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프란츠 리스트의 오 내가 잠들 때,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같은 시에 곡을 붙인 두 곡의 낭만주의 시대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비교해보니 어떠셨나요? 이 프란츠 리스트의 작품은 저희 프로에서도 자주 들려드렸던 친숙한 곡인데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음성,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오 내가 잠들 때 에두아르 랄로의 프랑스 가곡이었습니다. 못지않게 감미롭고 아름답네요. 바리톤 타시스 크리스토야니스가 불렀고요. 제프 코엔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코자크 자장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목민, 코자크족의 민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의 카자흐스탄 지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전장에 용감한 군인이 될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불안과 걱정이 담긴 애잔한 기도의 노래입니다. 넌 영웅의 면모를 지니게 될 거야. 마음속 깊이 진정한 코자크인이 되겠지. 난 하루 종일 기도를 올리며 밤이면 너의 운명을 점치게 될 거야. 그래, 위험한 전투를 준비하게 될 때면 부디 이 엄마를 기억해 주렴. 잘 자라, 나의 착하고 아름다운 아가. 자장, 자장. 이 코자크 룰러바이,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 플리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자장가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일랜드 노래였어요. 트라, 르라, 르랄. 종종 꿈속에서 옛날처럼 나직이 흥얼거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네. 오늘 어머니가 내게 이 노래를 다시 불러줄 수만 있다면 온 세상을 다 줄 수도 있다네. 먼저 코자크의 자장가가 어머니의 노래였다면 이 아일랜드 자장가는 그 자장가를 불러주던 어머니를 생각하는 애틋한 작품이었네요. 존 맥도머스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먼저 코자크 자장가, 코자크 룰러바이,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플리나가 불렀습니다.

Give me my song. 원래는 이 스웨덴 왕족의 결혼식을 위해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바리톤 브린터펠과 노르웨이 가수 시세리 하모니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모차르트의 징수필 오페라 극장 지배인 쾌일번호 486 만나보시죠. 당시 오페라계의 허영심을 풍자한 아주 위트 있는 작품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삼중창 Ich bin die erste Sängerin 나는 최고의 여가수 감상하시겠습니다. 극장 지배인 앞에서 두 명의 여가수가 서로 자기가 최고의 이 프리마돈나라면서 티격태격 유치하게 기교를 자랑하는 장면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내가 바로 제일의 여가수요. 누가 감히 나와 비교를 하겠어? 누가 내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싸우니까 이제 그 앞에서 극장 지배인이 숙녀 여러분 제발 진정하시고 침착하세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소프라노 마그다 나도르와 크리스티나 라키, 바리톤에는 토마스 햄슨, 니콜라우스 아르눈크르가 지휘하는 콘체르테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마술피리 중에서 유명한 곡이죠. 복수심에 불타는 이 밤의 여왕의 아리아 Der Feller nach Kot in meinem Herzen 지옥의 복수가 내 마음을 태우네. 딸 파미나 공주에게 자신의 적수인 짜라스트로를 암살하라고 독촉하는 노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널 버리고 저주할 것이라고 경고하죠. 엄마가 너무 무섭죠? 이 표독한 밤의 여왕으로는 최고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어요. 소프라노 디아나 담나우의 음성, 제레미 로우가 지휘하는 르 세클드 라르모니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극장 지배인 쾰일보노 486 중에서 삼중창이었습니다. 나는 최고의 여가수. 소프라노 마그다 나도르와 크리스티나 라키, 바리톤에는 토마스 햄슨이 함께했고요. 니콜라우스 아르눈쿠르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헤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영화 음악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인어공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런 맨컨이 음악을 맡았죠. 그 중에서 Part of Your World, Under the Sea 골랐습니다. 그 인어공주 실사 영화에서 인어공주 역을 맡은 미국 가수죠. 헨리 벨리의 음성,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미국의 작곡가 앨런 맨컨이 음악을 맡았습니다. 영화 인어공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Part of Your World, Under the Sea 이어드렸어요. 할리 베일리의 음성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봤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는 강한 행복감, 고향감, 충만감, 이 세상이 유난히 특별하게 느껴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유포리아라고 합니다. 그리스어 에우포리아에서 온 말로 좋은 상태로 지내다, 이런 뜻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일상에서 쓰는 행복하다와 비슷한 말이지만 심리학에서는 그보다 좀 더 특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감동적인 음악이나 예술을 접했을 때의 황홀감, 사랑에 빠졌을 때의 들뜬 감정, 원했던 걸 이뤄낸 순간의 벅찬 기쁨처럼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몰아치는 강렬한 만족과 기쁨을 유포리아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길지 않은 시간 경험하는 매우 강한 행복감과 그에 따른 흥분으로 심리학과 의학 용어로는 다행감이라고 부릅니다. 오페라 작품 속에서는 벨리니 오페라 청교도 3막에서 그 전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청교도는 17세기 영국 청교도 혁명기를 배경으로 청교도 영주의 딸 엘비라와 왕당파 기사 아르투로의 사랑을 다룹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정치적 대립과 오해 속에서 어떻게 비극으로 치닫다가 다시 어떻게 회복되고 행복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두 사람에게 다시 불행이 닥치기 전, 그러니까 아르투로의 사형 선고와 소식이 들려오기 직전, 두 사람이 아주 짧지만 강렬한 행복과 환희를 맛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을 음악적으로 극대화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어질 비극적인 상황과 아주 강렬한 대비를 이루죠. 그 잠시 허락된 유포리아를 가장 집중해서 들려주는 노래가 바로 아르투로와 엘비라의 유명한 이중창 내 품으로 와요. Vieni fra queste braccia입니다. 먼저 아르투로에게 허락된 유포리아의 순간입니다. 이리 와요. 내 품으로 와요. 사랑, 기쁨, 그리고 생명이요. 이리 와요. 내가 당신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한 그댄 내게서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숨이 찰 듯 가슴이 조여오는 매 순간마다 당신을 부르고 오직 그대만을 그리워합니다. 이리 와요. 다시 말하지만 사랑합니다. 한없이 사랑하는 당신이요. 일순간 최고조의 행복으로 치솟은 아르투로에 이어서 이번엔 엘비라에게 허락된 유포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이요, 사랑하는 이요, 내 행복을 표현해줄 말이 없어요. 사랑의 황홀 속에서 내 영혼이 날아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매 순간 숨 가쁘게 오직 당신만을 부르고 그대만을 그리워했어요. 그대여 이리 와요. 다시 말하지만 사랑해요. 한없이 사랑하는 그대. 그래요. 다시 말할게요. 아르투로, 내 마음을 들어주세요. 두 사람은 이 목숨을 걸고 돌아온 아르투로 덕분에 오해를 풀고요. 한순간 치솟는 행복감을 맛보지만 곧바로 아르투로가 체포되고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는 비극적인 상황과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잠시 허락된 유포리아를 들려주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사랑의 이중창 내 품으로 와요. Vieni fra queste braccia입니다.

벨리니 오페라 청교도 중에서 사랑의 이중창 내 품으로 와요. 테너 피에르 듀발과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의 하모니,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플로렌스 5월 음악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벨리니의 가고 골랐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우상이요. 소프라노 신용옥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현대 물리학과 의학계에서는 우리가 하루에 딱 60초만 시간을 내서 허밍을 할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고 권합니다. 코끝으로 흥얼거리는 허밍의 순간, 우리의 몸 안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고 경이로운 물리학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죠. 단 1분 동안 허밍을 해도 그 진동은 우리의 얼굴과 머리뼈를 마치 첼로처럼 사용하며 혈관을 재부팅하는 이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알려준 허밍의 마법적인 효과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는 어쩌면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불렀던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고 싶을 때 허밍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휘파람은 못 부는 사람도 있지만 허밍을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뭔가 좋은 일이 있는 사람처럼 허밍을 하면서 내 삶에 좋은 신호를 보내고 싶은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모두 허밍 곡이었죠. 먼저 들으신 곡 영화 라라랜드 OST에서 City of Stars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그 가운데 오늘은 여주인공 엠마 스톤의 허밍 버전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쇼팽의 즉흥환상곡 작품 번호 66을 허밍으로 노래했죠. A Song to Remember 곡 제목이 그렇습니다. 마스 립만의 목소리라고 해야 되겠죠. 허밍이었습니다. 황인경 씨, 새로운 허밍 습관을 길러봐야겠네요. 라라랜드가 딱이군요. 라고 들으시면서 보내주셨고 강점숙 씨도 아들이 갈비통닭을 사온다네요. 허밍이 절로 나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더운데 음식 안 하셔도 되고 좋네요.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세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가운데 허밍 코러스를 전해드리죠. 이 곡 지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암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 그리고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아주 예쁜 소년들의 목소리였어요. 리베라,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년합창단이죠. 전에는 성필립 소년합창단이었는데 이름을 리베라라고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죠. 리베라가 노래한 Gaelic Blessing이었습니다. 영국의 작곡가이자 지휘자 존 루터가 작곡한 합창곡이죠. 괄호 안에 부제가 Deep Peace, 깊은 평화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Gaelic Blessing이었어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2막에 흐르는 허밍 코러스, 지우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암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 그리고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금주 씨께서 정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1999년 여름 결혼한 시간이 빨리도 흘러서 27주년이 됐네요. 그동안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함께였기에 둘이 잘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결혼 27주년 자축하면서 우리 부부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6월이 다 가기 전에 듣고 싶어요 라고 정하셨네요. 네. 결혼 기념일 축하드리면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원래 시크릿 가든의 곡이죠. You Raise Me Up. 이 곡을 우리 남성 크로스오버 사중창단이죠. 바리톤 김주택이 이끄는 미라클라스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Love is all around 였어요. 멜로디가 귀에 익은 곡이죠. 원래 1960년대 발표됐던 곡인데 1994년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서는 Wet Wet Wet 그룹 그들의 버전이 사랑의 테마로 쓰이기도 했죠. 이 곡을 오늘은 호주 출신의 클래식 기타리스트인 존 윌리엄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Love is all around.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Secret Garden의 You Raise Me Up을 굉장히 웅장하게 편곡을 했어요. 바리톤 김주택이 이끄는 우리 크로스오버 남성 사중창단 미라클라스의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준형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월드컵에서 카보베르데가 이변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금 애청자들이라면 세자리아 에버라의 나라인 카보베르데를 잘 알고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처음 들어본 나라일 텐데요. 강호 스페인을 상대로 선방을 펼친 카보베르데 골키퍼의 고향이 세자리아 에버라가 태어난 상비센테 섬의 민델루라고 합니다. 골키퍼의 본명은 조시마르 조세 에버라 디아스. 어머니의 이름은 아나 칸디다 에버라라고 하니 세자리아 에버라와 먼 친척 관계가 아닌지 궁금하네요. 카보베르데의 남은 경기 선전을 응원하면서 음악 신청합니다. 카보베르데의 음악을 세 곡을 적어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카보베르데라는 나라 이름이 이 세음 이외의 곳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된 적이 있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너무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자제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신청해 주신 덕분에 카보베르데 음악 세 곡을 몰아서 한번 들어보죠. 카보베르데의 다음 경기는 이번 주 토요일 오전이라고 해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라는데 좋은 경기 펼치기를 응원하면서 카보베르데 음악 세 곡 이어드리죠. 먼저 들으실 곡은 바우라는 뮤지션, 세자리아 에버라의 그 반주 백밴드의 리더였던 바우의 이제 솔로로 활동을 하고 있죠. 라켈이라는 곡. 이 곡은 세음에서 참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영화 그녀에게 OST에도 수록된 곡이죠. 그리고 이어서 테오필로 샹트르의 니아 글로리아, 나의 영광. 또 세 번째는 세자리아 에보라가 노래하는 사비센테의 축제, 카르나발 드 사비센테. 이렇게 세 곡입니다.

이 곡 응원가로도 완전 딱이죠. 네, 세자리아 에보라가 노래한 카르나발 드 상 비센테. 상 비센테의 축제. 상 비센테는 그 카보베르데가 아주 작은 여러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섬 하나의 이름입니다. 한 10여 개의 섬 중에 하나. 상 비센테의 축제라는 곡. 세자리아 에보라가 태어난 그 민델로라는 도시가 있는 섬이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니아 글로리아, 나의 영광이라는 곡. 세자리아 에보라가 카보베르데를 대표하는 여가수라면 이 테오필로 샹트레는 카보베르데를 대표하는 남성 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곡을 쓰고 노래한 나의 영광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바우의 연주로 라켈이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카보베르데 출신의 뮤지션들의 곡이었습니다. 이번 주 그 전에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강성은 씨, 퇴근 기차를 기다리며 애청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김부영 씨는 노래가 눈물 나도록 아름답네요. 몸이 안 좋아 회복하면서 듣고 있는데 눈물이 찔끔 납니다. 이 곡 아마 좀 전에 You Raise Me Up 들으시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1606번 쓰시는 분, 저도 카보베르데 32강 가길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뭐 자주 언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친숙한 이름이 되면서 우리와 가까운 나라 같고 그렇죠. 자꾸 응원하게 됩니다. 1606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 주 선물 안내해드리죠.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지브리 애니메이션 명곡집입니다. 지브리 무비스 피아노 인 더 스카이 LP입니다. 예쁜 하늘색 컬러 LP에 이웃집 토토로, 붉은 돼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비롯한 주옥 같은 히사이 시조의 음악 14곡이 담겨 있습니다. 2016년 제16회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기도 했던 프랑스 출신의 클래식 피아니스트 기욤 마송이 연주합니다. 천장 한정판 LP 지브리 무비스 피아노 인 더 스카이 앨범을 우리 청취자 5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 방에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신청액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물방에 당첨 확인, 당첨자 확인란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지난 201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을 때 그야말로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된 것을 두고 경이롭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노벨문학상의 권위가 사라졌다는 비난도 쏟아졌죠.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은 은둔자에 가까운 삶을 살던 밥 딜런이 시상식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톡홀름의 화려한 시상식 대신 자신이 늘 머물던 곳에 머무르겠다고 했지요.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해 2016년의 노벨상 시상식에 밥 딜런은 자신 대신 오랜 친구 패티 스미스를 보냈습니다. 1960년대 초반 밥 딜런이 뉴욕에서 새로운 음악 세상을 열어갈 때 그 곁에는 존 바이스가 있었고 그로부터 몇 년 뒤 그들에게 깊은 영향을 받은 패티 스미스가 등장했죠. 패티 스미스를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밥 딜런, 존 바이스의 음악에 뒤이어 찾아온 새로운 흐름, 펑크록의 데모라고 불리던 뮤지션이자 작가였습니다. 그녀가 낸 여러 권의 책은 문학상을 받기도 했는데 젊은 날의 사랑과 예술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 Just Kids는 2010년에 전미 도서상을 수상했고 온라인 서점이 뽑은 그해 최고의 책에 선정되기도 했죠. 바로 그 패티 스미스가 밥 딜런의 수상을 축하하는 무대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2016년의 노벨상 축하 무대에서 패티 스미스는 전 세계의 석학들과 왕실 귀빈들이 턱시도를 입고 엄숙하게 지켜보는 무대 위에 올라 밥 딜런과 존 바이즈가 젊은 날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던 명곡 A Hard Rain's a Gonna Fall을 불렀습니다. 길게 기른 은발에 흰 셔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 패티 스미스는 너무 긴장한 탓인지 중간에 가사를 잠시 기억하지 못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숙한 객석과 분리된 것 같았던 무대가 그때부터 좀 더 친밀해진 느낌이 들었고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패티 스미스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한 대의 반주로 시작된 무대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끝이 났죠. 2016년 12월 노벨상 시상식장에 울려 퍼진 패티 스미스의 A Hard Rain's a Gonna Fall 들어보시죠.

이날 패티 스미스가 노래하던 현장은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모두 한참 추억에 빠져 있다 나온 듯한 모습으로 박수를 보내는 장면이 참 아름다웠죠. 왕관을 쓴 스웨덴 왕실의 사람들,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참석자들, 또 무대 위의 수상자들, 그 무대보다 한 단 더 높은 곳에 있던 오케스트라와 패티 스미스. 노벨 문학상 역사에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패티 스미스는 자신만의 매력적인 사진 세계를 가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매일 한 장의 사진에 인상적인 문장을 남긴 P.S. Days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는데요. 감각적인 사진과 짧은 글에 담긴 매일매일의 기록이 근사한 책이죠. 묵은 시대의 페이지를 남기던 젊은 밥 딜런과 존 바이스와 패티 스미스. 그들이 구도자처럼 고요하게 보내는 노년의 시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문득 생각해 보게 되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2016년 노벨상 시상식에 밥 딜런을 대신해 참석했던 패티 스미스가 부른 노래 A Hard Rain's a Gonna Fall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10년 전이네요. 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밥 딜런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원래 잉글랜드 미녀 One Morning in May라는 그 미녀를 바탕으로 해서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인 도미닉 베안이

The Patriot Game이라는 제목으로 불렀던 곡인데요. 그 곡을 밥 딜런이 또 다시 다른 제목으로 With God on Our Side라는 제목으로 좀 변경해서 불렀습니다. 그 곡을 전해드릴 텐데요. 밥 딜런이 아닌 다른 버전으로 전해드리죠. 프랑스어로 노래합니다. Dieu à nos côtés 뭐 같은 의미예요. 신은 우리 곁에라는 의미인데요. 이 캐나다의 동기간의 멤버로 구성된 가족 포크 그룹입니다. 아르트 후즈라는 팀의 노래로 전해드리죠.

밥 딜런의 With God on Our Side라는 곡을 프랑스어로 불렀습니다. 밥 딜런의 60회 생일을 기념해서 여러 아티스트들이 헌정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곡이었습니다. 캐나다의 가족 포크 그룹 아르트 후시라는 팀의 디어 아노꼬테 씨는 우리 곁에 라는 제목의 프랑스어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6월 24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분입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기 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데요. 한여름의 활기와 열기가 가득한 7월,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명곡들을 감상해보고, 7월 16일 목요일에는 나희경과 5인조 보사노바 밴드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여름 저녁을 보사노바로 물들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당신을 위한 보사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7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청 신청은 7월 3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7월 7일 화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세상의 가장자리에서라는 제목이에요. 스페인어 제목이 En la orilla del mundo였고요. 영어 제목은 At the edge of the world입니다. 이 곡은 쿠바의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인 마르틴 로하스의 곡인데요. 그 곡을 파블로 밀라네스가 노래로 불렀었죠. 이 곡을 오늘은 찰리 헤이든의 녹턴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찰리 헤이든의 더블 베이스, 곤살로 루발카바의 피아노, 조 로바노의 테너 색소폰, 페데리코 브리토스 루이스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포르투갈의 가수 살바도르 소브랄, 그 누나가 루이사 소브랄이라는 누나가 작사 작곡해 주어서 이 노래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한 곡이었어요. 지난 2017년이었는데요. 그때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아프고 여위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 무대에 올랐던 모습이 생생한데요. 살바도르 소브랄의 Amar pelos dois, 내가 다 사랑할게. 내 마음은 우리 두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어. 너 대신 내가 다 사랑할 거야 라고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625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신 곡입니다. 음악을 평생 공부하며 살아가지만 배울 것들이 늘 무한해요. 이 시간에는 제가 아는 곡들 뿐만 아니라 알지 못했던 곡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달까요? 저도 신청곡 있습니다 하시면서 저의 스승님이에요. 롭 반 바벨의 곡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청하셨네요. 네, 네덜란드의 재즈 피아니스트죠. 롭 반 바벨의 연주 전해드리죠. Here's That Rainy Day. 이 곡은 1950년대 브로드웨이 뮤지컬 카니발 인 플란더스, 플랑드르의 사육제라는 뮤지컬의 넘버입니다.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박봉영 씨께서 청하신 곡이었어요. 스팅의 노래 La Belle Dame sans regret, 후회 없는 아름다운 부인이라는 곡이 있었죠. 도미닉 밀러와 함께 쓴 곡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크리스 보티의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When I Fall in Love라는 앨범에 수록된 연주,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도미닉 밀러의 기타 연주가 함께 했고요. 스팅의 목소리도 중간에 잠깐 나왔었죠. La Belle Dame sans regret였고요. 그 전에는 네덜란드의 재즈 피아니스트인 롭 반 바벨의 연주로 Here's That Rainy Day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최성원 씨께서 6월 22일부터 9박 10일 유럽 여행을 하고 옵니다 라고 하셨는데 벌써 떠나셨네요. 이탈리아, 그리스, 튀르키예 순으로 방문 예정입니다. 새음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하시면서 방문하는 3개국 중에 관련 있는 음악을 환영한다고 신청해 주셨는데, 네, 어떤 음악으로 이 긴 여행을 응원 또는 축하해 드릴까 우리 정혜진 프로듀서께서 고민하시다가 고전적인 음악으로 골랐습니다. 네, 어떤 곡일까요? 리스트의 술례의 해 2년 이탈리아, 썰번호 161 가운데 다섯 번째 곡입니다. 페트라르카의 소넷 104번 2장조. 이 곡 호르헤 볼레트의 피아노 연주이고요. 이어서 로시니의 오페라, 이탈리아의 터키인, 이탈리아의 튀르키예인 가운데 Non si da folia maggiore, 오직 한 남자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건 없다라는 곡도 이어드립니다. 이 곡은 소프라노 박혜상이 노래합니다.

네, 이탈리아, 그리스, 튀르키예로 여행 가신다는 분을 위해서 전해드린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로시니의 이탈리아의 터키인이라는 오페라 가운데 Non si da follia maggiore, 오직 한 남자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건 없다 라는 노래였어요.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는 리스트의 순례여행 2년 이탈리아, 썰번호 161 가운데 다섯 번째 곡 페트라르카의 소네트 104번 2장조였어요. 호르헤 볼레트의 피아노였습니다. 이탈리아와 터키 관련 곡 두 곡 전해드렸는데 그리스가 빠져있죠. 네,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메조 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 중 그 가운데의 그리스 음악으로 전해드립니다.

차를 타면 선바이저 포켓에 몇 장의 세차 쿠폰이 들어있는 게 항상 눈에 들어옵니다. 지갑을 열어보면 또 거기 몇 장의 쿠폰이 들어있지요. 이따금 가는 카페에서 준 쿠폰, 동네 서점의 쿠폰, 지하철역 입구에서 나눠준 쿠폰, 식당과 베이커리의 쿠폰, 요즘엔 모바일로 받는 쿠폰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무조건 보내주는 쿠폰도 있고 커피나 시원한 빙수를 선물로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죠. 쿠폰이 마음을 보낸다와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무척 신기한 일입니다. 쿠폰은 19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자른다는 뜻의 프랑스어 꾸빼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원래 이자를 받기 위해 가위로 오려내던 증서를 의미했다죠. 그러다가 1887년에 미국의 음료회사가 로고가 새겨진 종이를 오려오면 무료로 한 잔을 주겠다는 기발한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쿠폰은 비로소 대중의 일상 속으로 걸어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엔 자본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고안해낸 계산적인 산물이었지만 쿠폰은 가끔 마케팅을 넘어선 온기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쿠폰의 용도를 어떻게 알아낸 건지 가끔 어깨 주물러주기, 심부름 1회, 뽀뽀 10번 이런 쿠폰을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서 엄마 아빠에게 선물하기도 하죠. 어느 작품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연인들이 이 다음에 헤어진 뒤에도 서로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정말 보고 싶을 땐 이유를 묻지 않고 한 번은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만들던 생각이 납니다. 모든 것은 용도를 뛰어넘는 쓸모를 가질 때 더 빛나고 아름다워진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쿠폰을 선물하고 싶어 하는 건 그 작은 마음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이 들어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정립해둔 몇몇 얼굴을 떠올려 보니 삶은 몇 개의 쿠폰을 정립하는 과정 같기도 합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몇 개의 쿠폰을 발행하며 혼자 흐뭇해하는 일도 살아가는 기쁨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돼서 보너스처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죠? 누군가에게 줄 쿠폰들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제니퍼 러쉬의 곡이죠. 셀린 디옹의 목소리로 더 익숙한 The Power of Love. 오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열 코랄 소사이어티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오늘 끝곡은 No Better Magic이라는 곡입니다. 조지아 출신의 영국 가수 케이티 멜로와 그리고 그녀의 동생인 주랍 멜로와의 기타 또 리사 바티아슈빌리의 바이올린 연주가 함께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마법은 없어 라고 노래했죠. No Better Magic. 케이티 멜로아의 노래, 리사 바티아슈빌리의 바이올린, 주라프 멜로아의 기타 연주, 조지안 필하모닉의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조충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이번 주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서인데요. 루드비 판 베토벤의 후기 현악사 중주곡 전곡 감상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순서대로 해서 베토벤의 현악사 중주 14번 시샵 단조 작품 번호 131 타카치 사중주 단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 C장조 작품 번호 17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언의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6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12 안토니오 야니그로의 첼로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6번 D장조 바흐적 모노 1012 안토니오 야니그로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이 안토니오 야니그로는 좀 첼로 애호가들한테는 아쉬움이 좀 남는 첼리스트죠. 첼로를 그냥 계속 평생 연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야니그로는 하지만 지휘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지휘자로 생애 반을 살았던 명인입니다. 안토니오 야니그로의 첼로 연주 들어봤습니다. 명인 중 명반 오늘 첫 곡이었고요. 이어서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 C장조 작품 번호 17 준비했습니다. 비교적 자주 소개해드리는 곡인데 오늘 연주는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 C장조 작품번호 17,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사실 호로비츠는 명성에 비해서 음반이 그렇게 좋은 것이 남아있는 피아니스트가 아니죠. 기복이 좀 심했고요. 또 데뷔했다가 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를 반복해서 조금 좀 고르지 못한 느낌을 주는 피아니스트이긴 한데 어쨌든 20세기를 장식한 위대한 피아니스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특집으로 넘어갑니다. 베토벤 후기 현악 사중주 전곡 감상 시리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순서 현악 사중주 14번 C샵 단조 작품 번호 131 역시 타카치 사중주단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이 현악 사중주 곡은 갈리친 공을 위한 세 곡에 이어지는 작품이죠. 실제로는 다음에 15번 A단조보다 뒤에 나온 작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토벤의 15번째 현악 사중주곡인 셈인데요. 1825년 말에 착수돼서 1826년 여름에 완성이 됩니다. 베토벤은 이 곡을 친구인 볼프마이어에게 헌정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이 슈트트하임 남작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건 조카인 카르르 일로 신세를 진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어쨌든 갈리친을 위해 단지 세 곡을 썼을 뿐이었던 베토벤이 특별히 의뢰를 받지 않고 스스로 곡을 쓴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그건 이 시기에 현악 사중주곡을 위한 아이디어가 넘쳐나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곡을 쓰는 것이 아주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한편 작곡된 순서대로 15번이 5악장, 13번이 6악장으로 한 악장씩 수가 늘어났던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곡은 이 14번 C샵 단조에서는 7악장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베토벤은 파격적으로 모든 악장을 쉬지 않고 연주하게 하죠. 7개의 각 악장, 그 속에는 고전적 형식의 면모가 확실히 남아있기는 해도 이런 자유로움은 역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또 물 흐르듯이 움직여가는 음악 언어의 깊이도 뭐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년의 음악적 이념에 가장 걸맞는 형식이 여기서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아울러서 같은 시기의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한층 정신적인 어떤 엄격함을 느끼게 하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부드러운 서정의 흐름이 두드러지는 갈리친 사중주곡, 그것을 넘어서는 의연한 분위기가 지배적인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명작이죠.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4번 C샵 단조 작품번호 131 타카치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